한 하루를 특별하게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되죠. 빨간색 꽃이 가리키는 간절한 바람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다면 조급해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다짐하게 합니다. 흰색의 금전화는 이별을 뜻하지만 이렇게 풀이에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희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니 오늘의 작은 실패도 지나간 일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잠시 꽃잎을 오므렸다가 다시 피어나면 됩니다. 오늘의 탄생화인 금전화가 가르쳐주듯이 반드시 올 행복을 믿고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더하고 간절한 바람에는 꾸준한 한 걸음을 보태면서 매일매일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를 바리스 토마스 햄튼의 바리톤 토마스 햄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연주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를 대신해서 제가 오늘부터 스페셜 DJ로 함께합니다. 네,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2월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인사를 드립니다. 참 설레면서도 익숙하고 또 새로운 기분이 드는 아침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연극 무대 서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도 잠깐 숨을 고르고 편하게 쉬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이야기, 사는 이야기 편하게 나누면서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가 보시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드보르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낭만적 소품 중 첫 번째 곡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로버트 맥도날드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왔어요. 사연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초록나무님, 안녕하세요. 박건영님, 초록이 무성해진 계절에 오셨네요. 반가움에 아침 인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1811님, 안녕하세요. 박돌이입니다. 박스타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아침. 월요병이 뭔가요? 어깨춤 추면서 출근해서 얼굴에는 계속해서 미소 상태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 제게 온다면, 행복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 제게 온다면, 그건 아마 박스타님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슬비님, 보셨군요. 올여름 연극 무대에서 한번 배워서 그런지 더 반갑네요. 댄포스가 올랐다 정말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마리오네트 장면 너무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제 공연들을 많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저 아당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반가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리면 듣고 계신 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1182님 안녕하세요. 관영님, 박스타님 연극도 두 편 보고 스페셜 DJ로 오시면 자랑하려고 기다렸어요.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연극 두 편을 보셨는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는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네, 여러분들은 보이실까요? 저도 이렇게 사진이 반만 보여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점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adang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자, 음악 들으시죠.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요. 유진 오먼디 지휘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죠.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요. 유진 오먼드 지휘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레드는 탐스럽습니다. 레드는 모든 읽는 것들의 종착지입니다. 읽을 대로 읽어서 언제 툭 터져버릴지 가슴을 졸이게 만듭니다. 레드의 단계를 지나면 만물은 곰거나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의 숙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레드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덥석 베어 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레드는 가장 빛나는 한때고 누구에게나 있는 왕년입니다. 한번 지나가 버리면 레드의 시기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레드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레드로 표현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레드는 화려할 수밖에 없고 반짝하다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위험함이 레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레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레드가 찾아오길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드 카펫은 누구나 한 번쯤 서고 싶어하는 공간이고 공휴일은 달력 위에서 레드 레터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만약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에 식사를 한다고 칩시다. 당신은 어떤 공간에 앉아 포크와 나이프를 쥐고 싶은가요? 식탁보와 벽지에 무슨 색을 바르고 무슨 음식을 먹을 건가요? 인생의 정점을 맞이한 날, 방을 구성하기에 레드만큼 완벽한 색깔이 또 있을까요?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중에 왈츠 2번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네,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시인 오은의 책 너랑 나랑 노랑 여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일이 붉게 잘 연글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맛은 정말 꿀맛이죠. 뭐 열심히 운동한 뒤에 붉게 상기된 얼굴을 보면 뿌듯하고요. 또 레드카펫은 저에게는 익숙하지만 또 설레면서도 참 긴장되는 길입니다. 달력의 빨간색 공휴일은 언제 봐도 반갑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상 속의 레드가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한때를 레드로 표현한다면 그 시절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또 음악 들을까요?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중에 달에게 붙이는 노래, 소프라노 안나 네트라프코의 노래,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 지휘의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붙이는 노래,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의 노래,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 지휘의 비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5058님 반갑습니다. 박스타. 저번에 스페셜 DJ 하실 때 응원해 주신 대로 덥지만 슬로우 조깅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또 응원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철의 여인님, 오랜만에 다시 건영님의 정겨운 목소리와 첫날을 열어갑니다. 교통사고로 병캉스를 누리고 있네요. 아, 생각하기 나름이죠. 무더웠던 날들에 누워있으며 삼시세끼 해주는 밥을 먹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해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추석 전엔 퇴원할 수 있길 바라며 다시금 환영합니다. 아이고, 한 달이나 지금 병원에 계신 거네요. 너무 답답하고 막 이렇게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추석 전에 꼭 퇴원할 수 있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4325님, 사무실 출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현장 출동하자고 하네요. 아, 월요일은 조용히 사무실에서 음악 듣고 싶은데 남편은 차 출발과 동시에 말문이 터지면 계속 끝이 없어요. 듣기 싫다요. 크크. 귀에 꽂은 이어폰 조정 잘하면서 들어야지. 남편, 우리 조용히 가면 안 될까? 아, 그러니까 부부신데 직장이 같으신가 봐요. 사무실에 계시다가 이렇게 현장도 가시고. 그러면 하루 종일 같이 계시는 거네요. 아, 이거 지금 이미 차 안에서 이미 알고 계시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이 남편분도 참 성격이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즐겁게 안전하게 운전하시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음악 들을까요?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을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 지휘의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마슨의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을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로렌스 포스터 지휘의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156님께서 2003년경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과 처음으로 함께 본 뮤지컬 토요일 밤의 열기에 출연하셨던 박원영님이 스페셜 DJ시네요. 그때 처음 접한 뮤지컬의 매력에 빠져 그 이후로도 1년에 한 편 이상은 꼭 뮤지컬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공연을 하지만 공연 보러 가는 게 참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준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런데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뮤지컬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신 박건영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다시 들으니 정말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젖은 아침 운동이 건영님 덕분에 진심 행복합니다. 저도 2156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추억 속에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참 기분이 좋아요. 음악 들으시죠. 이름이 아주 멋지네요.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입니다.

미키스 데오도라 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더하기 하면 하하이.
1: 1부 끝곡으로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를 마리스 얀손스 지휘의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으로 황진희 씨, 김한서 번역, 김성태 작곡의 꿈, 소프라노 송광선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내님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황진희의 한문 시 상사몽에 나온 글귀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숭쏴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관절 연골이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김광현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주죠. 9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마틴의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정원에 초대합니다. 이탐구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리스트 홍진우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리마트센터 장천홀입니다. 2021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박지웅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선 라흐마니노프의 24개의 전주곡 전곡을 들려줍니다. 9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첼리스트 박유신이 예술감독을 맡은 제8회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중 춤의 얼굴들 공연에 초대합니다. 라벨의 현악 4중주 F장조, 드볼작의 피아노 3중주 둠키 등을 연주하죠. 9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아벨 쿼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의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안 모음곡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등을 들려줍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자 중 13번째 곡 백조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파벨 길리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연 온 거 읽어드릴게요. 딱따구리님 박스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빨갛네요. 10km 달리기를 하고 막 들어왔어요. 와 오 이게 10km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3km 정도는 박스타님 목소리 들으며 달렸어요. 이제부턴 집에서 들을게요. 와, 그러니까 마지막 7km 지점부터 이제 10km, 3km 남은 지점부터 들으셨군요.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안양천에서 한번 뛰었는데 우리 PD님하고. 그죠? 와, 10km. 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6205님 아이들 등교 등원시키고 10시까지 남편 회사로 출근하는데요. 여기도 또 같이 일하시는 부부네요. 아, 남편분 여보 나 권영 배우님 목소리 좀만 더 들어야 해서 일찍 못 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은 문자들이 많이 오네요. 음악 들으시죠. 핸델의 수상 음악 모음곡 2번 디장조 중 두 번째 곡 알라 홈파이프를 콜레기움 아우레움의 연주로 들으시죠.

핸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디장조 중 두 번째 곡 알라홈 파이프를 콜레기움 아우레움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은 강혜인님께서 보고 싶은 엄마에게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고향에 갔습니다. 가족 모두 고향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옛날 우리 집과 국민학교, 엄마랑 함께 다니던 목욕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이 생각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직도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마가 웃으시며 맞아주실 것 같고 엄마가 해주시던 호박 부침개며 오이 비빔국수, 된장 아욱국, 그리고 칼칼한 김치 만둣국이 그립습니다. 때론 화가 나셨나 싶게 무뚝뚝 하셨지만 점잖으셨던 엄마. 허튼 소리 한번 안 하시고 자식들을 힘들게 한 적 없으셨던 우리 엄마.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거의 20년이 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엄마가 점점 더 그리워지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외로우셨을지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오는 9월 5일이 저의 68번째 생일입니다. 생일이 다가오니 엄마 생각이 더 나네요. 저희들 다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저의 찬란한 그대인 엄마,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장영주의 바이올린, 산드라 리버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강혜인님께서 사연을 주셔서 많은 또 아당 가족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서희님, 아침부터 울컥하게 하는 사연이네요. 자식들 용서해달라는 사연에 공감이 됩니다. 러블리 유진님, 우리 신청하신 강혜인님 생신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박하사탕님께서, 저희는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다가 편찮으셔서 고향집을 정리하고 제 곁으로 이사 오셨거든요. 엄마의 결단이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부르면 눈물부터 나는 엄마라는 이름이네요. 아, 또 이렇게 아침부터 감동적이니까 이게, 네, 엄마, 그렇죠? 근데 엄마의 결단이 너무나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박하사탕님, 근데 어머님을 또 이렇게 집으로 같이 모셔서 살 수 있는 우리 박하사탕님의 결단도 정말 감동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계속 살아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강혜인님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는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 앞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페르난도 소루의 라 로마.

페르난도 소르의 라 로마네스카, 존 앤더슨의 오보에, 사이먼 와인버그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 9759님. 으악! 박건영이다. 아, 놔. 아침에 바빠서 이제 막 라디오를 유유. 이따 밤에 제 방 들으면 되니까. 김곽경입니다. 이번 주 좀 행복하겠는데 쇼 푸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김곽경이님. 예, 저랑 연극 같이 했던 또, 배우 김곽경이님. 선배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아, 원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스페셜 DJ로 오지 않아도 이, 아당에 정말 오래된 팬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반갑게, 들었다고 문자로, 개인 문자로 저한테 주신 적이 있는데, 네, 이번 주 내내 행복하십시오. 1128님, 배우님 덕분에 오랜만에 아침 라디오도 들어보고 좋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내일 연극에서 또 만나요. 파이팅. 어, 내일 저 공연인데 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루이스 본파의 영화 흑인 오르페 중 카니발의 아침을 에토레 스트라타지위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0: 흑인 오르페 중 카니발의 아침을 에톨레 스트라타 지휘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566님께서 독일에 있는 둘째 손주 리아의 두돌 생일입니다.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갈 수가 없어 이렇게라도 꼭 축하 마음 전하고 싶어요. 네, 제가 전해드릴게요. 첫째 때는 찬란한 그대에게 코너를 통해 축하했는데 이번엔 그 대신 딸이 녹음해서 들려준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리아야, 멀리서 할머니 할부지에 축하 마음을 전한다. 늘 씩씩하게 오빠 따라다니며 자전거도 잘 타고 말도 종알종알 잘하고 어린이집도 잘 다니는 우리 예쁜 리아야, 할머니 할부지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더욱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렴. 곧 또 만나자.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3732님. 지금은 촌캉스 중입니다. 늦은 여름 휴가 중입니다. 첩첩산 중 캠핑 중입니다. 갓 딴 깻잎, 아삭이 고추가 입안에서 춤을 추네요. 아침 산중 반찬으로 하고 산중 카페에서 멋진 선율과 함께 바리스타 남편분께서 내려주신 커피와 함께 가히 환상적인 아침입니다. 행복한 시간이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제가 약간은 좀 낯설겠지만 그 행복한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을 드려볼게요. 한상혁 씨, 최영석 곡 그리운 금강산, 1995년 내한 공연 당시 불렀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3732님 신청곡입니다.
1: 우리가 그리운 금강산을 노래하겠습니다.

네. 3732님 행복하시죠? 그리움 금강산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소프라노 홍혜경 베이스 연광철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7307님 아버지랑 같이 항상 듣는데 오랜만에 아버지가 음악 감상 나눠주셔서 여기도 올려봐요. 이 노래는 전주만 들어도 뭔가 애국가 같은 감동이 있으시다고 해주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더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 그리운 금강산, 그쵸? 그런 감동적인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22님, 이 시간은 근무 시간인데 병원 가는 중에 처음 들어요. 재검한 결과 들으러 가는데 사실 많이 떨려요. 엄마도 암 치료 중이시라 제가 아프면 안 되는데 파이팅 해주세요. 네, 2122님 그리고 2122님의 어머님도 두 분 다 힘내십시오. 네, 8558님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 24주년이에요. 퇴근 후 근사한 식당 가고 싶지만 현실은 새 아이 육아가 기다리고 있네요. 흐흐흐. 아, 24주년?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들이 이제 좀 집에서 있을 수 있는, 나이면, 너네 잠깐만 있어라. 이렇게 하고 두 분이서 뭐 식당 가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신다면 오늘 또 가족이 모여서 또 근사한, 맛있는 음식들 이렇게 해서 드셔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바흐의 관연한 모음곡 3번 D장조 중 두 번째 곡 에어 쥐선상의 아리아를 칼 미닝거 지휘의 슈투트가르트 칸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죠.

0: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디장조 중 두 번째 곡 에어 주선상의 아리아를 칼 미닝거 지휘의 슈투트가르트 캄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네, 오늘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함께 하셨는데요. 네,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찰나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 깜짝할 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거 보니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길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Before the Rain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버스나 택시,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을 하나도 탈 수 없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영화 걷기왕의 주인공 만복이는 선천성 멀미증후군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여고생이에요. 왕복 4시간 거리의 학교를 매일매일 걸어다니다 보니 수업시간은 졸기에 쓰였지만 끝까지 걷는 데는 도가 텄던 만복이. 걷는 게 당연했던 만복이의 세상에 어느 날 선생님의 한마디가 날아듭니다. 너 경보 한번 해볼래?

욕심 있는 걸음이 모여 재능으로 꽃피는 순간들이 있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는 경보의 세계처럼 알맞은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도 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그 오프닝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걷기왕 중에서 심은경의 엔딩송이었습니다. 아, 심은경님 목소리만 주는 마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시작글에 이어서 읽어서 그런지, 들어서 그런지 더 마음이 아침밥 먹은 것처럼 든든해지네요. 가고 싶은 곳이 어디라도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네. 너무 힘이 되네요. 월요일 아침부터. 또 이거 준호 OST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제가 준호 OST 엄청 좋아하는데 영화도 좋아하고. 네. 심은경님은 성장 영화에도 참 어울리고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아, 그나저나 엘렌 페이지는 준호 주인공이요. 요번에 오디세이에서는 그 남자로 변하셔서 바뀌셔서 남자로 그 남자로 출연하셨는데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가끔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요즘 러닝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러닝 초보를 위한 가이드 같은 것도 보이고 특히 처음 시작하는 초보 러너들한테는 빨리 뛰는 것보다 완주의 기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들 해주시던데 어떠세요? 네, 처음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포기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러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꾸준히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정말 너무 뻔한 말 같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에는

0: 엊그저께 뛰었던 키로수가 아무렇지 않아지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저는 그게 첫 쾌감, 첫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살 때도 러닝을 했던 그 기억이 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도 힘들지 모르겠지만, 다섯 번 정도 지나면 안 힘들 수도 있어. 라는 생각? 네. 짱바님, 그나저나 우리 지영 작가님 작별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쉬워요. 그랬죠?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작가님 새로 오셨나요? 다른 작가님 물음표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마침 사연 잘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짱바님.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간 최영을 위해 애써주셨던 우리 최지영 작가님 어제까지 너무 고생해 주셨고요. 오늘부터는 최영음에 윤나영 작가님이 새로 오셨어요. 뭔가 동글동글 반짝반짝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름에서 주는 윤나영. 윤이나영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가? 지금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네. 또 좋은 이야기, 또 여러분과의 소통, 또 따뜻함, 힘, 윤나영 작가님만이 가지고 계신 또 매력, 우리 함께 시너지를 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에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조강

귀여움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 아닐까 싶은 곡이었죠.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하타리 중에서 들으셨어요. 아기 코끼리들이 물 웅덩이로 걸어가는 장면에서 흘렀어요.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네, 맞아요. 아프리카 평원을 무대로 한 모험극. 또 앞서 드린 곡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는 분들도 토토로는 아시죠?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시죠? 복실복실한, 이렇게 뭐 긴 복실이도 아니야. 이렇게 복실복실한 회색빛 털에 커다란 몸집.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느긋한 움직임이 귀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거기 토토로에 나오는 메이처럼 아다다해서 풍 하고 안기고 싶은 그런 포근한 캐릭터예요. 이웃집 토토로, 주인공 자매가 아빠를 따라서 오래된 시골집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시작되는 얘기인데요.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숲의 정령 토토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죠. 네, 글쎄요. 토토로가 숲의 정령이었는지 네, 까먹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 않아요? 그냥 어때요? 그쵸? 그냥 왠지 그 네코버스, 고양이 버스를 타고 가던 그 자매의 모습이랑 그 토토로의 모습, 그렇게만 기억이 나요. 네, 내용이 어떻게 끝났었지? 기억나시나요? 여튼 지브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악가. 히사이시조의 멜로디가 더해지니까 어린 날의 설렘이랑 그리움이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 사연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보님. 새로 오신 작가님 환영해요 하면서 윤나영 작가님 환영해 주셨네요. 전 오래 살던 집에서 이사를 했어요. 25년 전 결혼할 때 사용하던 오디오 기기를 연결했어요. 거실이 음악 가득입니다.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이 느낌을 너무 알 것 같아요. 오래오래 전에 사용하던 안 쓰던 오디오 기기를 어떤 새로운 커다란 아직 내 온기가 묻지 않은 공간에서 탁 연결해서 음악이 탁 터질 때 그 느낌,

어떤 느낌을 말하려는지 아시죠,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은. 그때 마침 토토로 음악이랑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가 딱 흘렀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렇듯 행복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사님도 여름 도로를 드라이브하면서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또 오프닝 들으시면서 단점이 장점이 되는 순간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오늘도님. 네, 무언가 이렇게 맑은 힘이 더해지는 것 같네요. 2121님도 오프닝 덕에 힘을 내게 되네요. 아당 들으며 시작한 러닝을 너무 더워 1km를 남겨두고 그만 뛸까 하다가 만보기 얘기 덕분에 예, 10km 완주합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작가님 환영해요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이번엔 영화 마스크 중에서 주인공 짐 캐리가 직접 부른 큐반 피트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영화 리플리에서도 한 곡 더 이어갈게요. 매트 데이먼과 주드로 그리고 피오렐로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재즈클럽에서 신나게 부르던 노래예요. 투 부오파 라메리카노. 우리말로 하면 너는 미국인 척 하고 싶어하지 입니다.

Hortika zun egun uste marreta Nagupulela gabiziera izada.

zawala.

0: listen together now. 오늘도 함께 LOVE. We are together now. 지금부터 함께 영화 음악.
1: 최강희의 영화 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큐님, 몸이 가만히 있지 않네요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궁금한데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실지 좀 남겨주시겠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네. 오늘도님, 또 오늘 두 번이나 사연 소개되시는데, 소개하고 싶었어요. 신랑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마스크라고 했던 장면도 생각나네요. 아, 정말요? 카메론 디아즈도 너무 예쁘다고 했던. 하셨고, 이지아님도 짐 캐리답게 노래도 장난스러우면서 신나네요. 메탄통 호랭이님은 칙칙이붐 칙칙이붐 마스크 하셨고, 모델님은 최고의 DJ 강, 강하면서도 부러질 듯 히히히 낙낙합니다. 뭔가 느낌이 되게 산뜻하고 다들 기분이 좋아지시는, 이게 또 음악이 주는 힘 아닌가 싶어요. 토끼님은 찬물 냉수 목욕하고 나왔는데 그냥 얼마나 더워서 그런지 땀이 줄줄 나는데 에어컨 전원 켜고 선풍기 전원 켜서 그런지 두 개 다 키셨어요? 시원하고 좋네요. 진짜 목욕할 땐 선풍기 켜고 목욕하는데 그래도 습해서 그런지. 아, 많이 습하시군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엄청 개운하시겠네요. 네. 아,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뽀송한 시간 보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입욕도 하고, 입욕을 했더니 그 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소소소소소소 이렇게 작은 근육들이 싹 풀리는 느낌이 딱 들면서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 기분 탓에 이렇게 산뜻한 건가 했는데 다 비슷비슷하네요.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마스크, 네, 초록색 얼굴에 눈부신 건치 미소를 뽐내던 마스크. 평범한 은행원이었던 스탠리가 그 마스크를 쓰면 갑자기 쿨가이로 돌변해서 그간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현실에선 어렵지만 되고 싶은 내 모습.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추금이를 실현하는 통쾌함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거 딱 끼면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아주 유쾌 통쾌하게 싹 해내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채팅창에서도 마음껏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래방 기계 켜지면 막 나도 신나게 막 진짜 막 반짝반짝 뛰면서 춤 못 추더라도 막 놀고 막 그러고 싶어요. 네, 힙이고 막 이런 장난도 치고 그런 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궁금하네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비광 예매권 보내드려요. 궁금하던데 그 류승룡 하지원 배우 그죠? 야구선수와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톱스타 부부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 연대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사진의 얼굴 예매권 드려요. 사진으로 한반도 현대사를 기록한 포토저널리즘의 거장 구하바라 시데이의 삶과 사진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매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비광 혹은 또는 사진의 얼굴 적으시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슈퍼샷님이 새로 오신 윤하영 작가님 제일 좋아하는 영화음악 궁금해요 하셔가지고 확인해 왔거든요. 재빠르게. 그랬더니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의 동화 같은 영화죠. 이 영화 호이신 분들 많으시죠. 다름을 지닌 사람들의 뭉클한 사랑 이야기였는데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중에서 You Will Never Know 르네 플레밍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어떠셨어요? 네, 또 이렇게 몽환적이면서 또 이렇게 맑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르네 플레밍, You Will Never Know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드라마 루머의

루머 중에서 로드 휴론, 더 나잇 위멧이었습니다. 또박이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 영화는 조금 기괴하거나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는 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초록색 우수님, 영화 안 봤는데 음악이 멜랑콜리하네요. 사랑 얘기라서 봐야겠네요. 네. 뭔가 초록색 우수님. 성함이 이래서 그런지, 영화의 약간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초록색 물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몽환 듯한 그런 느낌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분이 리플리에서 맷데이먼이 책을 읽는 장면이 있는데 그 책이 오디세이아 아레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찾아봤더니 30년 전에 그 맷데이먼이 촬영장, 리플리 촬영장에서 읽던 책이 정말 오디세이아 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그쵸? 또, 오디세이아가 지금 또 엄청 잘 되고 있죠? 오디세이. 오디세이아가 아니라 오디세이. 네. 논란의 오디세이가 600만에 근접한 걸 보니 올해 왕산함에 이어 1000만 영화가 탄생할지 기대되네요. 작년 추석엔 구교환의 만약에 우리 보고 참 좋았는데 올 추석은 또 어떤 영화가 만족스러울지요. 네, 인턴, 타짜, 암사자들, 벨제부브의 노래 등이 있네요. 소개까지 6369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디세이는 600만에 근접한 것을 넘어서 지금 한 710만 명이네요. 스파이더맨도 700만을 넘어서 800만을 향해 가고 있고, 올해는 정말 천만 영화 탄생 기대되네요. 아, 작년에 벌써 그랬나요? 만약에 우리 보고서 우리? 만약에 우리 여러분 보시고 뭐 하셨어요? 그날 기억나세요? 영화는 또 그날과 같이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떤 날 보셨는지 보고 뭐 하셨는지도 별게 다 궁금합니다. 그쵸? 네. 피톤치드 정원님, 저는 친정오빠 차 탔다가 나온 음악이 딱 제 취향이라 S본부 듣다가 옮겼어요 하셨네요. 완전 이거 타이밍이네요. 이거 운명인데요, 운명? 제이님, 직장인인데 좀 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역시 좋은 노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캔디님, 우리 집 남의 편도 60번째 생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만 보며 달려갑시다. 나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부러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네, 끈적끈적 더운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그러다 싹 씻고 시원한 날도 있듯이 그렇게 다채로움 느끼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중에서 엘리 굴딩 Love Me Like You Do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에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 치쿨토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0: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나무바빈 폐 1544-7575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에이, 또 끝나네요. 가야겠네.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싱글인 설 중에서 김현철 오랜만에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도 만나요.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휴가 다녀오고 나서 출근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없는 동안 무탈하게 잘 유지된 게 참 고마운 일이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내일 조금씩 나눠준 동료들도 있고 다시 또 돌아올 내 일상 이 자리가 있고 그게 새삼 고맙습니다. 제 자리를 잘 채워주신 스페셜 DJ 세 분께 무한 감사드리고 제가 자리 비운 동안 잊지 않고 오셔서 여기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아, 이 시간 다시 함께 맞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0: 이어 DJ 왔어 왔어. 예, 자자에 왔어 왔어. 수영이 왔어. 야, 여러분들이 또 간만에 제 목소리 들으니까 또 그냥 좋다고 하는데 나 정말 이 6696님께 아, 세상 가장 아름다운 거짓부렁이 아닌가. 수영 씨, 제 눈친 물은 거 보이시나요? 엄청 보고팠어요. 야, 이렇게 정말 거짓말을 자책감도 없이 그냥 술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변한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저 없을 동안 아마 뭐 별 씨, 영우, 김영우 씨, 송우진 씨 다들 뭐 라디오에서 다들 알고 기고 하시는 분들이라 너무나 재밌게 잘 계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복귀 기념으로 커피 왕창 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나 없는 동안 이것들이 커피 다 쏘고 도망간 거 아니죠. 옛날에 박경림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가님이 잘 아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게요. 왔어 왔어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나의 꿈은 실력 발휘 쏴

0: 기는 숭실사 이버대 숭사.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구.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그리우셨죠?
1: 잔소리. 잔소리 듣다가 안 들으면 얼마나 불안한데.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버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푸른 바다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맞아요. 보고 싶었어요. 잔소리도 그리웠고. 근데 스페셜 DJ분들이 너무 착했어요. 살벌군. 아니 잠깐만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결이 그 뭐 착한 것도 착한 거지만 보드라운 사람들이에요. 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보드라와 그래갖고 저랑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 별 씨랑은 절친 친구는 아니 5살 어리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되게 착하고 보드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계형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잔소리도 하고 홍군형도 내고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전 참 고드라운 여자예요. 아니 나 이런 또 오해를 샀네. 정치율 1등에서 타방송국 스카웃 간 거 아니었네요. 9348님.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 그러네. 청취율 조사 이제 끝나고 발표 나왔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떠났으니까 아 얘가 갔구나 갔어. 돈 더 많이 준다는 대로 갔구나 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참고할게요. 수영 씨 복귀 축하해요. 수영 씨 복귀에 맞춰 저희 상무님이 휴가 가셔서 네? 정말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죠? 오늘 오랜만에 혼밥하며 여유롭게 열매 들어요. 밥 먹고 한잔하면 커피 좀 주세요. 알았어요. 3655님. 오늘 최대한 다 드리도록 노력을 해볼 텐데 오늘 또 넘쳐나요. 또 역시 그냥 이수영이가 왔으니까 다들 몰려오셔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 딴 방송 가서 살았다는 분들도 꽤 보여가지고 아우 가만히 안 두어. 커피를 그냥 살포해서 다 잡아드려야지. 가만히 안 둬. 도망갔던 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산이조아님이 신청하신 엄정화 숨은 그림 찾기 8327님이 신청하신 룰라 날개 잃은 천사

0: 자, 노래들이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너 없는 동안 흔들린 우정. 응? 지금 게시판에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 DJ 따라가는지 여러분들이 과도한 솔직함. 사실 나 딴 방송 들었다라고 너무 많이들 올려주셔가지고 너 없는 동안 흔들린 우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셔가지고 한번 틀어봤어요. 별비치님이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5887님이 홍경민 흔들린 우정이라며
1: 도망갔던 저 자수합니다. 더위에 집 나갔던 입맛도 수영 씨와 함께 돌아와서 지금 점심 후식으로 찰떡 하나 녹이고 있어요. 8618님, 밥을 먹었는데 찰떡을 또 드시는 건 밥을 두 번 드시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쓰신 거죠. 먹고 모두 살로 가시길 바랄게요. 커피 드릴 테니까 찰떡 꿀떡꿀떡 드시고 곧 가을이 다가오는데 더욱더 살쪄야죠. 예, 청고마비의 계절 돌아오니까요. 늦은 휴가 강원도로 뜹니다. 업된 마음으로 라디오 온 수영 씨 목소리 들으니 더 신나요. 코스모스님. 강원도 쪽은 조금 더 시원하니까 저도 한동안은 아예 어려

이때는 강원도 많이 갔었는데 진짜 한여름에 가면 5도 이 정도 막 차이 나요. 산 쪽으로 그냥 쑥 들어가면 겨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선선한 바람이 분다니까요. 강서구 보안관님이 저도 커피 주세요. 저 다시 왔어요. 어디 갔는데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어딜 갔다 온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출근 중입니다. 알겠어요. 드릴게요. 전 어디 안 가고 잘 들었어요. 4348님 착한 분. 착한 분. 정말 이런 분보다 솔직히 나 그래 딴 방송 들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으신데 역시 열반에는 이수용 씨가 있어야 돼. 복실이 님이 뭐 하나 맞는 건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실이 님. 열반에는 이수용 씨가 있어야 돼. 여기 기독교 방송이라 열반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열만, 12시에 만납시다의 줄임말, 열만. 예,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올 때부터 열만이라고 불렀는데 열만 자체가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라서 알만도 한데 자꾸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정말 이수용이는 마음이 아파서 노래를 부릅니다. 광화문 연가 752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제라늄님이 신청해 주신 박진영 너의 뒤에서.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2: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제가 없는 동안 수고해주신 별 씨와 스위스로의 영우 씨, 우진 씨 두 분 개인적으로도 뭐 감사드리지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사실은 감사하죠. 다들 뭐 11월, 12월에 음반도 나오고.

공연도 한대요. 너무 부러워요. 좋겠다. 저도 그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생색이라는 걸 모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커피를 드리는데 아가 아니라 이제 우유 조금 넣어서 라떼로 드리고 있어요. 1분 내내 그냥 말씀은 못 드리고 생색낸다는 거 그런가 봐. 그래도 얘기는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라떼 드리고 있어요. 김건모 어떤 기다림 9671님의 신청곡 듣고요. 2부에 라떼 드릴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Welcome to the show. 데이식스의 노래 수지맘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아이디도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니까 뭔가 새롭네요. 매일 소개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우리 수지맘 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시고, 가족 다 됐네, 여러분. 얼굴도 서로 모르는데 어쩜 그래, 그죠? 난 정말 열만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라떼 드릴게요.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정말 오늘 우유 한 방울 떨어뜨리느라고 그동안 쥐어짜서 살림해 주신 작가님에게 여러분 감사를 드리기를 바랄게요. 아, 근데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탬버린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지금 갬성별님이 방금, 아, 뚜껑 탬버린? 그러니까 뚜껑, 저기 뭐 보글보글 끓는 찌개 뚜껑 이거로, 원래 탬버린 있었잖아요, 여러분. 탬버린 치는 거, 레인이가.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서 이거 뚜껑 쓰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로그인을 못합니다. 한번 로그아웃 된 이후로 비번을 잊어버려갖고. 이게 저희가 보이는 거랑 여러분이 쓰시는 거랑 다른지 어쩐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저희 이 뜨는 걸로는 지금 갑자기 찌개 끓이는 걸로 바뀌어서 나와요. 예. 자, 열만 가족분들, 라떼 드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Twice, knock, knock, itchy, Dalla, Dalla, 21, I don't care. 들으셨어요. 레인보우 스티커가 업데이트 됐나요, 여러분? 분명히 템버리를 봤는데 왜 없다고 하실까요? 이상한 일이에요. 어쨌든 템버린 없는 대신 여러분이 뚜껑 템버린으로 이거 뭘 끼리는지 모르는데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박자 맞추시네요. 제가요 지지난주부터 이상하게 점심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 뭐지? 급체했나? 아니, 오늘은 잘 돼요. 희한하죠? 물론 입에 지금은 조금 발랐습니다. 4758님, 이건 침 바른 정도가 아니라 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12시에 만납시다 듣는 시간에 점심을 먹는데 그 점심이 소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이 시간에 꼭 밥 친구처럼 있어야 되는데 이수영 네가 어디를 갔느니요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라떼를 한 잔 드셔보세요. 예. 해바라기님, 회사에서 점심 먹고 30분 동안 소화시킬 겸 긴 복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들어요. 다른 데 안 가고 잘 듣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그래야 저도 사람이고 이런데 한 번씩 이제 휴가 가고 이럴 때 누구든 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그냥 어디 간다 지금 가고 있다 이러는데 나만 여기 계속 붙어 있어요 붙박이처럼 그렇게 이렇게 할게요 예. 이루고 하나님 수영씨 휴가 출발과 거의 동시에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나 진짜 발병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귓병이 나서 나는 오늘에서야 다시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씨 목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귀에 병이 난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정상적으로 이어폰 착용하고 잘 청... 아니 귓병이라는 게 이렇게 금세 2주 만에 쉽게 이렇게 나기가 힘들은데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귓병이 만약에 진짜로 나셨다면은 이어폰 착용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귓병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으면은 귓구녕에 뭘 자꾸 꽂고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라디오 진행하면서도 뭐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DJ들은 착용을 저도 어릴 땐 했답니다. 근데 열만 오면서부터는 이게 안 되는 게 귀를 그렇게 너무 계속 이렇게 쓰면은 저 노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착용 안 하고 저는 그냥 제 목소리를 생으로 들으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귀병이 진짜로 나셨다면은 이어폰은 좀 앞으로는 웬만해서는 그거 있잖아요. 골전도 그거 조금 이제 그럴 순 있어. 아, 좀 너무 멋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성들은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해고 야, 발병 안 나고 귀병 났다 그러니까 너무 또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다들 라떼 드리도록 할게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숲 향기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윤종신 팥빙수 639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화와야 틀어드리는 이 노래 또 그 와중에 신청까지 하신 그 노래 8724님이 신청하신 지금은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느라고 여념이 없는 레게봉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라떼 준다고 왜 아아트렀냐고요, 나마스테님? 근데 라떼처럼은 지금 계절에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봉디 목소리 가끔씩 듣고 그래야지 또 돌아올 자리를 맹글어 놔야죠, 또 우리가. 식군데 또 이렇게. 그 와중에 봉디 그 이모티콘 딱두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용해주고 계시네요. 아이리님, 수영님 휴가가 있는 동안 전 회사에서 열일하다 근무 중에 허리를 다쳐서 119에 실려 병원 왔어요. CT 찍으니까 허리뼈 2개 골절되고 2개가 또 금이 갔대요. 맨날 점심시간에 회사 책상에 코어 박고 엎드려서 듣다가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간호병동 입원실 침대에 똑바로 길게 누워서 듣고 있어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머릿속엔 해야 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혼자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상황이 쉬는 게 맞는 건지 수영님 위로받고 기운 좀 내볼랍니다. 아니 어떻게 했는데 허리뼈가 골절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나마 감사한 거는 정말 어떻게 되지 않고 뼈가 잘 붙어서 일상생활 잘할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근데 병원 생활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렇게 아이린님처럼 뼈가 붙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꼼짝마 하고 누워 있어야 되면 너무너무 힘들죠. 병원이 또 막, 뭐 공기가 막 순환이 잘 되고 뭐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 또, 뭐 이렇게 전염병이 혹시나 또돌 수도 있고 막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게 탁 제한된 공간에서 있어야 하니까 갑갑하고 몸도 못 움직여 힘들죠. 아이린님 다 이렇게 낫고 나서 드실 수 있게 라떼 한잔 보내놓을게요. 쉬세요. 자,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한다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은 회복하는 데 전념을 하세요. 그리고 뭐 라디오 밖에는 지금 들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 뭐 본다고 하다가 이제 또 떨어뜨리면 코뼈 부러져요. 뭐 이김에 그러면 코 수술해야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최대한 몸을 위하여서 시간을 쓸 때입니다. 3963님, 올해 우리 나이로 54세. 저 대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난 토요일에 수석 졸업했어요? 아이, 그런 거를, 아, 자랑해도 되나? 아, 문자를 막, 아, 썼다 지웠다, 아, 이렇게, 아, 해, 아, 되나? 하시면서 명확하게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정원문화산업학과 이언경입니다 하면서 나안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자기 그냥 개인 정보를 확실하게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정원문화산업학과 이언경님 수석 졸업 너무 축하드리고 라떼 두잔 드릴게요. 졸업도 힘든데 수석 졸업이라니요. 그것도 54세에 대단합니다. 근데 정원문화산업학과는 정원을 잘 꾸미기 위한 학과인가요? 정원. 너무 어렵다. 이 학과 이름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원문화산업 촉진을 위하여서 앞으로도 아, 수석. 그러면 돌모. 아, 미안합니다. 로이킴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0560님이 신청해 주셨고 임영웅 모래알갱이 749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안유 러블리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 이승윤 치리치리 뱅뱅 바이올렛님의 신청곡 듣고요. 저는 내일 진짜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CBS FM.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만개는 활짝 핀다는 뜻인데요. 한자로 가득 찰 만과 열릴 개자를 씁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잇몸이 만개하다인데 이건 잇몸이 보일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려서 웃는다는 뜻이죠. 여러분께서는 보지 못하시지만 저는 매일 오후 2시마다 잇몸이 만개할 정도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의 얼굴까지 활짝 웃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0: 2026년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Modern Girl. 시나 이스턴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하절기 특집으로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예. 랄라님이 아 웃을 준비 됐어요. 근데 오늘도 너무 덥네요. 덥네요. 늦여름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어제였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8월 말에 이렇게 더워도 되는 겁니까? 뭐 길거리 걸어가면은 무조건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3545번으로 설레이는 멘트의 심쿵 목소리가 힘이 만개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557번으로 아침부터 미뤄둔 집안일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고 나면 진짜 시작해야지 했는데 좋은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라디오 앞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CBS 음악 FM의 특징은 좋은 음악들이 듣고 싶은 음악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라면의 반말림님도 초설을 무색하게 하는 더위가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봅니다. 마지막 더위라 생각하며 이번 주도 다들 건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덥더라고요. 상당히 덥습니다. 아 역시 옥수 토박이님도 저번 주 특집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진짜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오직 하나뿐인 그대가 아니고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아, 이, 상당히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즐겁게 즐기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퍼트램프의 It's Raining Again, Electric Light Orchestra의 Confusion, 그리고 Alan Parsons Project의 Don't Answer M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0298번으로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도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부근하고 안도감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특집은 아무래도 특집이니까. 1187번으로 음식점에서 일해요. 오늘부터 저녁 반해요. 덕분에 좋은 방송 다 듣고 일터로 갑니다. 그러셨어요. 네. 노동요로 CBS 음악 FM 만한 방송이 없죠. 이 틀어놓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뭐 일하실 때 틀어놓으시면은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주영님이 제가 강동 우체국에서 입사한 지 4,400일째 되는 날입니다. 17년 10개월 동안 우체국에서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앞으로도 우체국 입사 4,500일째에서 4,800일째까지 쭉 가겠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가셔야죠. 무슨 일을 오래 오랫동안 하는 거 요즘은 사실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뭐 직장 빨리 저 여러 군데 다니는 거를 더 선호한다 그러는데 오래 하는 거 이거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지금 18년 지났죠. 이제 19년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11월 되면 이제 19년이고 내년 되면 20년입니다.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큰 축복이죠. 자, 노래 두 곡입니다. 제시카 심슨의 When You Told

얼마 전에 노래 교실이 끝나고 수강생들과 식사를 한 다음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은 분이 제 휴대폰 바탕화면에 있는 손주 사진을 보더니 저랑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한참 동안 신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제 휴대폰이 안 보이는 겁니다. 새로 산 지 겨우 7개월밖에 안 돼서 할부금도 남아있고 은행 앱, 증권, 신용카드까지 들어있는 저의 분신 같은 핸드폰이죠. 저는 아까 갔었던 식당으로 다시 갔고 카페로 걸어온 길까지 눈을 부릅뜨고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던 분이 제가 불러준 제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젊은

0: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1: 저기요, 혹시 이 휴대폰 주우신 건가요?
0: 그런데 그 남자가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제 폰인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핸드폰을 꼭 돌려달라고 사례는 반드시 하겠다고 사정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당황해서 전화번호 끝번호를 잘못 누른 겁니다.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남편이 얼마나 구박할지 심장은 벌렁벌렁해졌고 머리는 아찔하기만 했죠. 결국 반쯤 체념한 채 다시 카페로 돌아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입구가 살짝 열려있는 일행의 가방 틈 사이로 빨간색 물건이 보였습니다.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도 빨간색 케이스고 그분도 빨간색 케이스였는데요. 아까 카페에서 손주 사진을 보다가 제가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분이 자기 폰인 줄 알고 가방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도 열린 가방 틈으로 빨간 휴대폰이 보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액땜했다 생각하고 웃어 넘기기로 했답니다. 삼복더위에 땀을 뻘뻘 흘린 한바탕 소동이었지만 무사히 돌아온 빨간색의 제 휴대폰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든지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저를 위해서 이 노래 꼭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다니엘 파우터의 노래 Bad Day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길에서 박미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휴하, 요즘에 진짜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진짜 정말 황당하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전부 휴대전화로 모든 걸 다 해결하니까 아 참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5299번으로 아 진짜 끔찍한 일이죠. 휴대폰 잃어버리면 저도 휴대폰을 구입 3일 만에 화장실에 두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지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기억이 나서 엄청 화가 나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고요? 우리나라는 휴대폰 다 주우면 본인한테 다 갖다 주는데. 1196번으로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석송 듣고 싶어 혼났어요. 그러셨습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특집하느라고 보석송이 없었으니 아이고 상당히 그 낭만 농부님이 택시에 두고 내렸더니 단축번호로 전화 준 기사님 갖다 주기까지 하셨다고요. 사례 두둑히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마포극장님이 휴대폰에 저장 잡히고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세상이 된 듯하여 씁쓸하다고 그러셨습니다. 모르신 말씀입니다. 노예가 됐죠. 휴대폰에 노예가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잃어버리면 거의 찾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잃어버리면 절대 뭐 100% 거의 99%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최송환 님이 문제예요. 나이 들면 별걸 다 혼동하고 주워넣으니. 아이 그럴 수 있죠. 나이 들면 하, 자꾸 그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거 이거 참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코스모스 님도 아유 우여곡절이 그래도 찾으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셨습니다. 돌개바람 님도 아 핸드폰이 족쇄예요. 지갑은 안 가져가도 안 가져 나가도 폰만큼 꼭 지참해야 하니 내 몸에 분신이 되어버렸어요. 별로네요. 그러니까요. 네. 박미희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포털에 제 이름만 한동준만 검색하셔도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요.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징기스칸의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두 둘리스의 노래 Love of My Life.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2: 소화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이형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7: 격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에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천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한 나흘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만까지 지워하는 정지로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센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에어 서플라이의 Even the Nights Are Better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0: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걸렸네. 한동준의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Thriller. 마이클 잭슨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보랏빛 스카프님이 나도 모르게 스텝을, 돌개바람님이 꺽꺽꺽꺽 웃는 걸로 막 내림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기다림의 미향님이 원히트 원더 이 노래가 이 곡이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 다행입니다. 여름 하절기 특집으로 보내드린 원히트 원더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일주일 동안 보내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노래들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스카이 블루님이 여전히 더운 여름나기 대단하네요. 처서가 지났음에도 자차 없이 낮에 움직일 때는 한 손엔 시원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씀하시는 거죠? 아가 여전히 저의 한 몸입니다. 그러셨어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Thriller로 시작했고요.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문자로 FM팝스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가 사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죠.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

0: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미래

스파이스 걸스의 Spice Up Your Life, 그리고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Cruel Summer, 그리고 리키 마틴의 She Bang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6707번으로 요즘 핸드폰 잃어버리면 자기 신용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간병사라서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 침대에 그냥 널려져 있습니다. 캔디핑님도 아까 그 핸드폰 얘기해가지고 하루만 핸드폰 안 갖고 나와도 하루 종일 너무 답답하죠 그러셨어요. 저는요,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화장실 갔다가 휴대전화를 안 갖고 왔을 때 엄청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예전에는 책 봤죠, 책. 예, 화장실에 책이 항상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갈 때 책을 보면 되는데, 요즘은 핸드폰 안 갖고 들어가면은 아주, 굉장히 심심합니다. 책도 없고. 예. 노래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마이클 볼튼과 수지 벤슨의 노래, From Now On. 그리고 피터 세트라와 쉐어가 함께 부르는 After All.

신청을 해주셨어요. 특공님이 모던 토킹 보컬이 여자인 줄 알았던 1인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좀 미성이죠. 좋은일님이 제가 신문 들고 화장실 가면 동생이 뛰어들어와서 재빨리 뺏어갔습니다. 그 신문 다 볼 때까지 안 나올 거라면서요. 변기에 앉아서 너 죽어! 큰 소리 쳤어요. 일 보고 나와서 동생 한 대 때리러 가면 동생이 아빠가 뺏어오라 그랬... 아, 동생이 아빠가 뺏어오라고 그러셨어. 난 죄 없어. 하고 도망갔고요. 저는 신문 보시는 아빠 보면서 한숨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리운 추억. 아버지 잘 계시죠? 저 변두리지만 서울에서 넓은 아파트 샀어요. 애들도 잘 자랐고요. 하셨어요. 아유. 아, 끝부분에 왜 이렇게 시큰하게 하세요. 바담가님이 추억 소환 모던 토킹 멋진 노래 나오네요. 굿입니다. 하셨어요. 춘천분님은 화장실에 핸드폰 안 가져가면 안 돼요. 징역 가요. 고맙습니다. 3328번으로 올여름 육아 휴직 중인 초삼 딸아빠입니다. 더위에 지쳐서 방콕하다가 딸 일기장을 살짝 들여다봤네요. 오늘도 아빠랑 집에 있었다. 너무 더워서 아빠 성격도 더워졌다. 건드리면 터진다. 세상에, 저 나름대로 폭염에 안 지치려고 마인드 컨트롤 중이었는데 딸 눈에는 제가 인간 폭염 특보였나 봅니다. 미안한 마음에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수박 한 통 사서 바쳤네요. 딸, 아빠 오늘 성격은 수박처럼 달콤하지? 하니까 씨를 툭 뱉으면서 아직은 화채 수준이야. 라네요. 이 더위에 딸이랑 밀당하며 살아갑니다. 핑클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핑클은 잠시 후에 4시에 시작되는 가요 속으로에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밀바의 아리아 디 페스타 그리고 나나 무스크리의 Over and Over.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502님이 신청곡 감사합니다. 신나요?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신청하신 분 소개를 잘 못해드려갖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끝마칠 시간입니다.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 Do It For You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어떤 유명 작가의 강의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말라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이 없어서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꼭 읽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만 오늘은 읽기 전에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당연한 것 하나쯤 발견해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게 참 고마운 것.

0: 물 먹으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말라 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이 없어서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우순경 씨가 일이 없어서 노는 것도 좋아요. 야, 이 말이 더 공감이 가는 건 뭐야. 아니 우순경 씨 무슨 뽀로로예요? 노는 게 제일 좋아? 7510번 라디오 켜놓고 낮잠 자고 있는데 아내가 큰 소리로 일터가 낙원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월요일, 또 오늘 월요일 지치기 쉬운 날이잖아요. 자, 이렇게 당연한 거 하나 좀 발견해서 이게 참 고마운 거였네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요 속으로의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기는 숭실사 이버대 숭사.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서울사.

박지윤 난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임병수 씨의 아이스크림 사랑이었습니다. 게시판에 글들이 많은데 날씨 얘기가 참 많네요. 오늘도 6397번 중요한 약속으로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어찌나 덥던지 기운이 쏙 빠져서 귀가했습니다. 아, 그렇죠. 7769번으로도요. 처서가 지나도 왜 이렇게 더위는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모두들 조금만 더 견디자고요. 이번 주 좀 뜨거울 듯한데 그러게요. 처서가 지났는데 입춘도 지나고 왜 이렇게 덥죠? 갑자기? 처서 지나서 저 모기한테 물렸어요. 여름에 한 번도 안 물리다가 아니 방송국 주차장에서 물렸습니다. 자, 이 뜨거운 한 주 정도 지금 예보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마지막 여름의 이 뜨거움을 이렇게 즐기면서 보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스트 사연 이벤트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천금단 씨가 신청하셨네요. 이선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휘버스의 노래 그대로 그렇게 2654 임진규 씨가 신청하셨고요. 전호용 씨 6947번으로 정해주신 이승철 듣고 있나요 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자,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조창식 씨가요. 어제 이강인 선수 축구 보느라 잠도 설치고 월요일이라 더욱 힘들고 졸려서 빨리 퇴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가 지금 아우 너무너무 잘하죠. 야, 그 패스하는 거 보면 아니 물론 슛도 막 데뷔 전에서 또 슛도 넣고 이적하고 말이죠. 와, 어쩜 그렇게 컴퓨터처럼 축구를 하는지 게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피파 뭐 있잖아요. 옛날에 했었는데. 자, 저도 이강인 선수 응원합니다. 진종희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최성수,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패티김 가시나무새 오랜만에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4278번이었고요. 김춘수 씨, 열심히 일하고 취하는 휴식이 제일이죠. 아, 그렇죠.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고 유명산 캠핑 왔지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캠핑 왔지요. 쭉쭉 뻗은 나무들 사이로 솔솔 부는 바람에 감사한 시간입니다. 김춘수 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고 충분히 지금 이렇게 보상받듯이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잘하셨어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5329번. 지난주에 장염으로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급한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이 제 전화를 받고 얼마나 빨리 집에 왔는지 그날 밤 늦게 발에 물집이 뻘겋게 생겼더라고요. 참 고마운 남편이죠? 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뛰어오신 듯한데 먼 거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쉼 없이 뛰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아내가 장염으로 전화 왔는데

전화 받고 하다가 뭐 거리에 이거 뭐 생겼나 하고 들어갔다 오고 이런 건 참 아니잖아요.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나저나 장염은 좀 나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나으시고요. 혹시라도 안 나으셨으면. 3589번 이번에는 저랑 며느리가 내일 같은 날에 생일이에요. 뭐 양력, 음력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같은 날에 생일을 맞이하시는군요. 아들이 강원도 고성 펜션을 예약해 놓아서 출발 예정입니다. 늦은 피서 겸 힐링하러 갑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과 3589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강원도 고성 펜션에서 아주 시원하게 지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좀 더워서 걱정인데. 김범룡 바람 바람 바람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2468번으로 도청해 주셨고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에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장혜리 씨의 추억의 발라드였습니다. 558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가요스 그래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화에 와서 트레킹하고 있어요. 겨울 김장 무 심고 잠시 여유 시간 내서 왔습니다. 바람까지 솔솔 불어주니 이 또한 감사요. 6665 뒷번호 쓰십니다. 강화 그 해안도로를 트레킹하고 계신 건가요? 아, 부럽습니다. 멋지죠? 강화의 그 풍경들. 바람이 조금 더 시원하게 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6782번으로요. 가평군 설악면에서 마을버스 하는 기사입니다. 비번이라 집에서 쉬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버스에서 함께 하시다가 오늘은 편하게 댁에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49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신성우 사랑한 후에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서영은의 꿈을 꾼다 였어요. 곽회숙 씨, 아가 재우면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어요. 100일 지나서 목도 조금 가누는 것 같고 뒤집기 시도도 하네요. 너무 기특해요. 아유, 아우 얼마나.

0: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송유정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재균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은 군대 동기 이재균입니다. 때는 1991년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비룡부대 사단사령부에서 근무했는데요. 그때 동기로 친해진 사람이 이재균입니다. 당시 이재균은 사단 인사처, 저는 사단 민심처에서 일을 했었죠. 저희 둘 다 대학을 마치고 조금 늦은 나이에 군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모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주면서 군복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이재균은 경남 남해 출신에 건국대에서 부동산학과를 전공했는데요. 형처럼 편안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녁 후에 제가 결혼할 때에는 멀리 부산에 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축하를 해 주었었죠. 나이 들어가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더욱 생각나는 친구입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로 찾으려 애써봤지만 여의치가 않았어요. 이재균과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균아, 이 친구야,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정말 보고 싶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신해철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1991년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비룡부대 사단사령부 사단 인사처에서 군복무를 하신 이재균 씨.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가요수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송유정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5번째 만남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윤수 먼지가 되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 3500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였고요. 아, 지금 들었던 소리새 5월의 편지 0964번으로 7개월 딸 아빠입니다. 아버지를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듣던 노래들 우연히 듣게 되어서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 시절을 떠올리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8월에 듣는 5월의 편지도 참 아름답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노래를 좋아하셨던 거죠. 그리고 0964님은 그걸 따라서 계속 들으셨던 거고요. 자, 이렇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성철 씨, 출산을 앞둔 딸아이가 운동을 해야 한다면 매일 2km씩 걸어서 우리 집으로 옵니다. 건강하게 순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부도 함께하며 들어요. 네, 모두 모두 건강하게. 네. 우리 예쁜 또 손주도 보실 수 있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박성철 씨께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고요. 신옥분 씨, 20년 근무하고 이달 말일이 퇴직이에요. 퇴직하기 전 10일 퇴직 휴가로 남편과 제주도 여행 중입니다. 지금 블루투스 나눠 끼고 치유의 숲 걷고 있습니다. 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블루투스를 하나씩 꺼주시고 물론 스테레오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듣는 이 멋진 모습 재미가 있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20년 근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김혜심 씨의 신청곡 바로 띄워드립니다. 소향 가슴만 알죠.

장혜진 꿈의 대화 이어드린 노래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면 보라색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720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어요. 주말 쉬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노래 들으면 좀 회복이 될 듯합니다. 승화 씨가 불러준다면 더 급속 충전될 겁니다.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급속 충전. 완충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억의 안단테 오미 씨도 불렀고요. 그리고 유익종 씨의 목소리로도 많이 들었죠. 정해주신 노래 오늘은 박승화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양희은 씨의 새노야 1042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새노야 새노야 오랜만에 들어봤죠. 그리고 오늘 베스트 사연에 당첨되신 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듣던 노래들이 반가워서 듣다가 애청자가 되셨다는 0964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5월의 편지 잘 들었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녁밥 해야 하는데 하기 싫다. 가요 속으로 푹 빠져서 밥하기 싫다요. 3467번으로. 네, 우리 주부님들은 저녁 식사들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아, 메뉴는 정하셨나요? 이렇게 무언가 항상 하던 것들인데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기운 내서 맛있는 저녁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2101번 울산에서 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일부러 안동 원주를 거쳐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탔어요. 바깥 풍경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 내셔서 여기저기 풍경을 보면서 또 거기를 느끼면서 가고 계신 2101님. 자, 조심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가요 속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스톤즈 언젠가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콩 갈 때 줄줄 흐르는 콩물처럼 땀이 난다고 비지땀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한 땀이 있더라고요. 호된 고생하면서 팥죽처럼 걸쭉한 땀을 연신 흘린다고 팥죽땀이라고 한다는데 뜨끈, 진득, 잠시 떠올렸는데도 땀의 온도와 농도가 느껴지죠. 이슬땀, 구슬땀, 비지땀에 팥죽땀까지 처서가 지나도록 올여름 땀맛 정말 실컷 보고 사네요. 여름에는 땀이 곧 열심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 오늘은 다들 어떤 땀 흘리셨나요? 남몰래 흘렸던 진땀까지도 저녁바람이 좀 싹 가시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잭슨 5, I want you back.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땀이라고 하면 코에 송글송글 맺혀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아니면은 관자놀이에서 귀를 타고 뺨을 타고 주르르르 흐르는 느낌을 주된 감각으로 알고 있는데, 비지땀, 팥죽땀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물성을 생각해 보니까 주르르 흐르는 게 아니라 물컹한 것이 손으로 잡혀지네요.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그 중간에 무엇인가 싶게 고농도의 그 무엇 생각납니다. 오늘 비지땀, 팥죽땀 흘리신 분들은 물만 들이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여 집으로 가셔서 쏟아진 에너지만큼 단백질도 영양분도 좀 보충하셔야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있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이자벨 라자니, 오하이오, 몰트나켓, Can't Tell My Eyes of You 두 곡 들었습니다. 오늘 무지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더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밥 먹기 전인데 일 마치고 가서 먹으려면 아 많이 배가 고플 것 같아요. 힘이 없네요. 라고 임아야님께서 주셨거든요. 캔디님도 아 저는 오늘 그냥 더위에 지쳐서요. 땀 많이 흘렸습니다. 저녁도 하기 싫어서 퇴근길에 순댓국 포장해 오라고 남편에게 일렀어요. 오늘이 좀 그렇죠. 이제 좀 시원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즘에 다시 훅 다가오는 더위. 남편과 세차했는데요. 비 오는 날 차 유리에 흐르는 빗방울 같은 그런 땀을 제가 흘리고 왔어요. 영심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여름휴가예요. 북적거리는 것보다는 철 지난 한가한 걸 좋아해서 8월 말에 휴가를 잡았는데 와 너무 덥습니다. 6947님. 여름휴가를 늦게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여름의 더위가 조금은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여름의 느낌을 조금은 좀 느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데 그러나 이 더위도 한번 훅 왔다가 지나가는 더위이려니 라는 생각으로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주말에 토요일에 비 많이 내렸잖아요. 무지개 보신 분들 엄청 많으시던데요. 그 비로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찜통 같았던 일요일 보내고 오늘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부모님이 대신 해드리느라 바빴어요. 아들이 부탁한 일 해주느라 바빴어요. 다른 부서에서 부탁한 일 해주느라 바빴어요. 정작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나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도 오늘 바쁘셨죠? 큰일, 작은일, 회사일, 집안일, 손이하고 발이하고 마음이 헤맨 일들로 꽉 채운 하루 보내셨을 거예요. 캐치님들도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툭툭 적어서 보내주세요. 2380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이어서 가레스 게이츠입니다. Any One of Us.

오늘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얼떨결에 같이 미용실에 가서 염색하고 왔습니다. 마이웨이 신청하신 분이세요. 0527님.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마이웨이 들으셨고요. 앞서서 페리 코모 And I Love You So 9657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오늘 퇴근길의 선곡이 학창시절을 마구마구 떠올리게 하네요. 6445님. 가레스 게이츠의 노래 들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났어요 하신 경준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꼽는 노래들은 나의 히스토리에 뭔가 엮여져 들어오는 노래들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유행이었어 이런 노래도 좋아하시지만 내가 살아온 어떠한 시기에 막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음악들을 사실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노래들이었나 봐요. 네 곡 함께 들었습니다. 6시 36분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572님,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리 수납 자격증 과정 수업했어요. 냉장고와 옷장 정리 방법 배웠는데 배운 걸로 우리 집 냉장고랑 옷장부터 정리할 예정입니다. 20년 넘게 살림에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배울 게 천지.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터득한 하루.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0509님, 오늘 저는 사람 혼내고 달래느라 하루 다 보냈어요. 우리 사장님이 열받게 한 협력업체 사장님 달래줬어요. 또 우리 사장님을 열받게 한 다른 업체 사장님 혼내줬어요. 퇴근길입니다. 저는 배가 고파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모카의 해피는 섬집 아이님께 전해드린 노래 Here Comes the Sun 앞서서 들었는데 누구 목소리였을까요? 오늘은 쉐릴 크로우의 목소리로 Here Comes the Sun 들으셨습니다. Both Sides Now, 조디 콜린스의 노래 0494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대단자 두 분. 일단 0509님 중간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 혼내고 달래고 남들의 마음 풀어주시고 교통정리 하시느라 오늘의 에너지를 다 쓰고 배고픈 우리 대단자 0509님 커피 한잔 드릴 거고요. 그리고 1572님 정리수납 자격증 과정 보통 이런 거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리를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더 잘하려고 배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늘 마침 또 2602님께서 저는 정리 수납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방학 막바지에 여름 휴가 갑니다. 라고 주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진짜 그 손이 야무지고 딱딱딱 각세워서 정말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이 더 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일을 업으로 이제 삼으시는 거고. 정리의 팁 좀 공유해달라고 막 붙들고 쪼르고 싶습니다.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0: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1: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용신님, 날씨가 언제쯤 시원해질까요? 현장 근로 일한 지 6개월인데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차 안에서 듣고 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다시 라디오 틀게요. 0060님. 이 노래 들으면서 가시죠. 댐 양키스 하이너프. 3857님 청해 주신 노래 들을 거고요. 저희는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일간의 긴 휴가를 마치고 출근했는데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했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무계획으로 9일 동안 집에서 지내려니까 답답하다 못해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더위 때문에 여행 엄두는 나지를 않고 근데 여행을 못 가니까 또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역류성 식도염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지겹도록 긴 휴가는 끝이 나고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흥얼흥얼 거리면서 하루 종일 즐겁게 일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휴가는 3일이 저한테는 딱인 듯해요. 동료들은 저한테 특이하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더 쉬고 싶었다고들 하는데 저 퇴근 후에 씻고 잠깐 쉬다가 저녁 준비할 겁니다. 7870님. 이런 분들도 있으셔야죠. 있으셔야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휴가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휴가를 가장 잘 보낸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닐까요? 휴가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딱 잡히게 뭐 에너지가 충전됐다거나 뭐 잘 쉬었다거나 이런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날은 휴가를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몸과 마음? 뭐 이렇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 오늘 사뿐히 휴가에서 일상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추아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음악 듣고 싶으세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노래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스모키의 I Will Meet You at Midnight, 9823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캔사스의 Play to the Game Tonight, 플레이 더 게임 투나이트, 1111님 청해 주셨는데, 지금 퇴근하는 중인데 차가 너무 밀리네요 하시면서 이 노래 꼭 듣고 가고 싶다 하셨고요. 보니 타일러의 It's a Heartache, 6707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퇴근길에 친구가 장작구이 통닭에 시원한 생맥 한잔 하자고 해서 가는 길인데 연대 앞인데요. 차가 엄청 막혀요. 1138님도 오늘 퇴근길에 차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다 복귀하셨나 봐요. 휴가 갔다가 이제 약간 뭐라고 이어달리기 하듯 누군가 가면 누군가는 또 들어오고 누군가 가면 또 터치 교대하듯 이렇게 오고 가고 했었는데 이제 다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 6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내일 출근합니다. 준비하면서 손 발톱 깎고 있습니다. 휴가의 마무리는 역시 손 발톱 깎기 아니겠습니까? 8720님. 저 6일간 뭐 하셨어요? 뭐 별거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손톱 발톱은 기니까 단정하게 마무리하고 그럼요. 내일도 출근하셔야죠. 우리 8720님께 커피 한 잔 보내드릴까요? 드리겠습니다. 저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끄적여 봅니다. 퇴근길에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어떤 멘트로 클로징 할지 궁금했었어요. 이 클로징 멘트가 저에게 참 제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 저희 클로징 멘트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거든요.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싶기도 하고요. 잘 보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 그 한마디에 혼자 울컥한 적 있어요. 클로징 멘트 들으면서 되뇌어 보곤 했었습니다. 그래, 나 오늘 잘 보냈어. 잘 버텼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블루선즈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께도 커피 한 잔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클로징 멘트가 진짜 참 좋아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말하는 저한테도 참 좋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다가가기를 바랐는데 블루선즈님이 일단 좋다고 하시니까 좋은 거죠 뭐. 고맙습니다. 아,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참회에 달리기를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먹을 때는 행복했는데 달릴 때는 너무 괴롭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랐는데 고구마님이시거든요. 먹을 때 행복하고 달릴 때 행복하고 이거야말로 균형 잡힌 삶이 아닐까. 만약 그러시다면 아, 진짜 좋다 이거 라고 생각했는데 달릴 때는 괴로우시다고. 아니 그래도 뭐 두 개 중에 하나는 행복했으니까 그래도 괴로워도 행복한 거 지속하기 위해서 또 달리시는 거잖아요. 낭만농부님 청해 주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잉글랜드 댄 앤 존 포드 콜리 Just Tell Me You Love Me 듣고요. 클레이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다이아나 크롤 마이크 부블레 Alone Again 두 곡 듣겠습니다.

안드레아 부첼리, 사라 브라이트만, Time to Say Goodbye. 박미수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노래예요. 0702님 그러셨어요. Le temps des cathédrales, 대성당들의 시대. 브루노 펠레티의 리샤르 꼬시앙트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날도 우중충하지 않은데 괜히 센치해지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이제 집까지 3분의 2 왔으니까 아직 조금 더 가야 할 것 같아요. 5299님. 이런 분위기도 괜찮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쵸. 그럴 때가 있어요. 음악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의 어떤 표정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 가지 표정들을 마음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녁 스케치 클로징 멘트를 제 푸사 머리끌로 가져다 써도 되겠습니까? 허락은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뱃살이 뚠뚠님이신데 많이들 가져다 쓰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클로징 멘트도 어디 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블로그에도 많이 갖다가 쓰시고 뭐 여기저기에 회사에도 막 붙여놓으시고 그런 분들 계시던데 영광이죠. 허락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푸사의 글을 조금 더 써도 되면 괄호 열고 저녁 스케치 클로징 멘트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힘이 된다면 위로가 된다면 예, 쓰세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는 그 위로의 클로징 멘트에 저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사람이거든요. 노치마 정신줄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되는데요. 저는 무인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왔어요. 저는 밤 9시에 일을 하는데 라디오를 듣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여유가 제 삶에도 있었어요. 0097님. 좋네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어떻게 틈틈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죠. 퇴근 후에 양띠와 말띠의 모임, 이름이 양말 모임이거든요. 동료들과 이 모임이 너무나 즐거워요. 잘 다녀오세요. 라일락님이십니다. 지하철에서 저보다 늦게 타신 분들은 다 자리에 앉았는데 제 앞에 있는 분은 엉덩이를 들썩거리기만 하고 꼼짝을 안 하세요. 아니... 5145님이신데 그래서 계속 지금 언제 느리지 이건데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게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그냥 다른 데 서버리세요.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분도 이렇게 좀 일부러 그러신 건지 좀 모르겠는데 그분도 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제 막 그러면 괜히 내 마음이 막 그 조바심이 나고 막 그럴 때는 다른 데 가요. 나 거기에 서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래의 자리를 내가 옮기기도 합니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추천. 0707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캐렌앤의 Not Going Anywhere 들을 거고요. 카메오님께서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거 예. 랭글리, 엘라 랭글리, 엘라 랭글리, 추징 텍사스 카메오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관자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한 달 전에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는데 승진의 기쁨도 잠시 집에서 먼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운전하고 있을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힘내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7517님도 여자친구분도 집으로 잘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Boys to Men, End of the Road, 1405님. 청해주신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대학교.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예전엔 커피잔 세트 하면은 무조건 잔 받침이 있었죠. 그리고 반상기 세트 하면은 반드시 그 주벌 뚜껑이, 밥 뚜껑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밥은 다 푼 다음에 뚜껑을 덮어야 됐고 차를 낼 때 반드시 잔을 받치는 게 예의고 도리였어요. 근데 이게 격식의 간소화 때문일까? 점점 줄이고 점점 없애고 생략하는 게 많아요. 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들. 예전엔 있고 현재는 없는 것들. 사람을 포함해서 오늘은 그런 것들이 참 그리운 저녁이네요.

이문세, 이적이 함께한 조조할인. 그때는 조조할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무조건 조조할인. 보니까 1980년에는 조조할인이 약 1,500원이었고 그로부터 5년 후 85년에는 약 2,500원, 그리고 90년에는 4,000원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영화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극장과 지점에 따라서 적용 시간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요.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들 그랬더니 인생개발님이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 뭐 변한 것들.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 요 라임을 좀 맞추다 보니까 예, 그런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네요. 맞아요. 지금은 사실 다른 거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예, 맞는 얘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날 받아놓은 신부는 예전엔 막 반상기 세트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신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목화솜을 막 틀기 위해 바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는 방 한 칸이라도 좋으니까 신혼집을 구해야 됐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맞이 시댁에서는 뭐 폐물 같은 것도 장만하고. 근데 요즘 뭐 주례도 없는 그런

0: 탁 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약혼식은 필수였다라든가 아니면 뭐 함사세요 외치던 함진애비는 당연한 거였다. 뭐 예전에 방 한 칸에서 집들이 하던 시절 얘기도 좋고 경험담, 목격담 우리 재미있는 얘기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그땐 정말 그랬어.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참여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그땐 어떠셨어요? 우리 얘기 나눠봐요.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비버데
1: 송쏴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임현정, 안재욱이 함께한 사랑의 한계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이것도 이제 노래 제목이니까 설레임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는 설렘이죠. 예, 설레다, 설렘. 또 따진다. 죄송합니다. 정은욱님, 작은 거인님 청해 주셨고 광태님, 정숙님이 방미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1079번으로 어릴 때요,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는 면단위를 크게 하는 행사였잖아요. 요즘은 운동회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하겠지만 아주 생략해서 간소하게. 그렇죠.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으나 그때 면단위로 막 동네 입구서부터 어기서부터 만국기가 달려있고 그랬잖아요. 운동회 때 되면은. 깨굴님이,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땐 25살도 노처녀라 그랬어요. 어떡하냐고, 시집 언제 가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살이 노처녀죠? 글쎄요. 글쎄요. 비타임스님은, 아, 옛날에는 어린 시절이 있었죠. 예, 그때는 삐삐도 있었죠. 토큰도 있었고, 버스표도 있었죠. 그래요. 비퍼. 우리는 삐삐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 맞다. 그 옛날엔 공룡도 있었죠? 맞네. 공룡도 있었네. 에이. 그런데 지금은 행복동도 있다요. 고맙습니다. 와, 진짜 이건 아주 공감하는 얘기네요. 9618번으로 2005년생 첫째 아이 초음파는 비디오 테이프라 지금 못 보고요. 기계가 없어. 2010년생 둘째 초음파가 CD라서 역시 보기 힘들어졌어요. 진짜 파일로 줬어야 되는데 컴퓨터에라도 연결할 텐데. 맞아요.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네 분께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릴게요. 0262 종현님 청해 주신 곡 여진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1795 휴대전화로 또 김옥녀님도 정해주신 정은지 하늘바라기 그리고 0424 한솔로님이 김광석 기다려줘 청해주셨고요. 금단님 2691번으로 유열 화려한 날은 가고 여진 그리움만 쌓이네 여러분 신청곡으로 4곡 이어들으셨습니다. 소중한 한 사람 가수 팬님이 아, 그 예전에 기차역 플랫폼에 있던 오븐 가락국수요. 지금은 사라진 대전역에서 가락국수가 얼마나 맛있으면 그거 먹다가 애들을 그렇게 많이 잃어버렸대요. 뜬 소문일까?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글쎄, 거기서 설마. 근데 너무 맛있으면 뭐 둘이 먹다가 하나 어떻게 돼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가락국수가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

약속 없습니다. 말 그대로 느닷없이 OX 퀴즈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OX 퀴즈 있습니다. 갑자기 시작했습니다. 느닷없이 선착순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날 지난 금요일인가 했었잖아요. 근데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했는데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마치 느닷없이 퀴즈를 드리듯이 선물도 무작위로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안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이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께 골고루 가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죠. 우리 작가님이. 자, 지금부터 문제 드릴게요. 선착순 아닙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 알고 계신다면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90으로 답을 주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 라디오 지금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다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정답 주신 분들 10분 선정해서 바로바로 교환이 가능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오늘은 고급 오일 세트를 올리브 오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고 이거 선착순 아니니까 급하긴 하지 마세요. 생각 잘하세요. 오늘의 문제는 왜 갑자기 퀴즈가 생각났나 모르겠습니다. 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유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신선놀음은 바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바로 전답 보내주십시오. 전답 말고 전과답 말고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 썩는 줄 모른다. 여기서 신선놀음은 바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바로 여러분 정답 기다릴게요. 5741번으로 청해 주신 서울대 트리오입니다. 젊은 연인들.

0: all about you.
1: 7489 휴대전화로 또 2374번으로도 싸이와 이재훈이 함께한 낙원을 신청해 주셨는데 4536 휴대전화로 저는요 가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낙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 진짜 초긍정 마인드시네요. 여기 원고지에 성실함은 끈기 있는 과정에서 빛이 난다라는 글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글씨체에도 성실 끈기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우리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멋지세요. 그리고 서울대 트리오 젊은 연인들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느닷없는 퀴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느닷없는 퀴즈는 신선놀음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기서 신선놀음은 바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했더니 오, 틀린 답을 적어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뭐 선착순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보내시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주신 분들 중에 10분 선정해서 예, 바로바로 교환 가능한 모바일 쿠폰 또 다른 10분은 오늘은 고급 올리브오일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놀음에 도끼자리 썩는 줄 모른다. 도끼자리라 그랬죠 제가 또. 빨리 하지 말아야지. 예.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 해서 이 노름이란 바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처서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꺾이지 않아서요. 에이, 청취자 여러분하고 놀아보자 해서 느닷없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퀴즈는 신선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 여기서 신선노름은 바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1부 끝곡 듣고요. 2부 시작하면 바로 정답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도 발표하겠습니다. 그때 바로 최현의 세월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0: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멀티탭.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윤세원 환상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쭉 게시판을 살펴보다 보니까 닉네임 박지성님이 남이꼬님, 남이꼬님 계속 저한테 남이꼬님 그러는 거 있어요. 저 남이꼬 아닌데요. 했더니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 남이꼬 아니거든요. 가츠꼬거든요.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 아이,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지성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냥 선물을 푹푹 막 퍼드립니다. 자, 느닷없는 퀴즈에서 이미 지금 10분께는 모바일 쿠폰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쿠폰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은 오늘 퀴즈를 맞추신 분이에요. 오늘 퀴즈는 이런 거였죠. 신선놀음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 에서 여기서 신선놀음은 바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우리 전설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무꾼이 산에 올라갔다가 신선들이 바둑 두는 모습을 구경하게 됐대요. 자, 쿵, 자, 쿵, 막. 그러니까, 나무꾼이 멀리서 구경을 하겠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가까이 가갖고 그 신선들의 바둑 두는 모습을 계속 구경을 한 거예요. 한참, 뭐, 여기 훈수도 뒀다가 저기 훈수도 뒀다가 바라보고 있다가, 어이쿠, 너무 늦었네. 하고 막 돌아가려고 챙기는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도끼자루가 이미 썩어 없어졌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은 바로 여기서 놀음은 바둑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바둑 맞추신 분들 우선 10분 모바일 쿠폰 다 받으셨을 테고요. 나머지 10분은 올리브오일 세트, 고급 올리브오일 세트를 선물로 받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지금부터 성전 우주 주세요.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면 10시 전에 바로바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느닷없는 퀴즈 여기까지.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하늘바다님 8056번으로 청해 주신 높은 음자리에 나 그리고 별, 또 정진경님 7159번으로 가사가 너무 슬픈 노래인데 참 아름다운 곡이에요. 양희은 백구, 또 이재민의 골목길, 성호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오늘 느닷없는 퀴즈에도 당첨 안 되고 속상하다 하는 분들. 이 영화에는 혹시 관심 있으세요? 특히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 예, 잘 들으세요. 이번 주 여러분과 사진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떤가 하면 9월 2일에 개봉 예정인 사진의 얼굴이라는 작품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60년 동안 10만 컷의 사진으로 한반도 현대사를 기록한 일본의 거장이에요. 구하바라 시세이 선생의 삶을 다룬 포토멘터리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눈으로 그가 본 한국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10만 번 이상의 셔터를 눌러야 했는지, 한국에 와서 사진 찍는 동안 욕도 정말 많이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물숨, 불숨, 물꽃의 전설의 고희영 감독의 아주 섬세하고도 예리한 감각으로 살려낸 이 사진의 얼굴, 이 작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2일에 개봉해요. 그래서 구하바라 시세이의 포토멘터리 사진의 얼굴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반드시 살고 계신 지역을 적어서 서울이면 서울, 뭐 경기면 경기, 안양이면 안양, 부천이면 부천, 그런 식으로 이 살고 계신 지역을 적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영화 티켓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화 다큐멘터리에 관심 있고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영화 사진의 얼굴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484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사랑이 과연 향기만 남길까요? 아픔도 남기고 추억도 남기고 향기는 말할 것도 없고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남기고 5719 휴대전화로 정해 주셨고 경화님 홍삼 트리오 기도 7186번으로도 또 태수님 홍영미님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김종서가 피처링한 거 알고 계세요? 또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박프로님이 아 강동구에서 폭염에 대응하는 살수차 운전하는 기사인데요. 오늘 진짜 더웠어요. 도로에 한 물을 60톤은 뿌린 것 같네요.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박프로 기사님 같은 분이 계시는 덕분에 저희가 그나마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강동구 구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참고로 저는 강동구에 살고 있진 않습니다. 애쓰셨어요. 민후님 7477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노미의 길 위의 연인들.

0: 목소리가 청아하고 단아하네요. 그쵸? 3545번으로 그주셨습니다. 노미의 길 위의 연인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다시 찾아온 열대야의 뒤척임 음악으로 다독이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은 블랙테트라 구름과 나 우리 태동님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의 컵에 담긴 갈색 음료를 보고 당연히 아이스커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커피 향이 나질 않더라고요. 어? 이거 커피 아니에요? 하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보리차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영희, 철수, 순이처럼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다시 만난 듯 정말 반가웠죠. 예전에는 여름이면 냉장고 한쪽에 늘 커다란 물병으로 자리하고 있었죠. 주전자에 볶은 보리 한 줌을 넣고 끓이면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는데 땀을 흠뻑 흘린 여름날 얼음을 동동 띄운 보리차 한 잔이면 갈증도 더위도 씻은 듯이 가시곤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음료가 많아지면서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말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보리차 한 잔이 잊고 있던 여름의 맛까지 다시 소환시킨 날이었네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제주소년 유조가 함께한 손잡고 허밍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음료가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음료를 주로 드시나요? 투명한 컵에 갈색 음료가 담긴 걸 보면 대부분은 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리차라는 말에 조금 놀라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보리차라는 단어 하나에서 새삼 시대가 바뀌고 음료 취향이 달라졌음을 느꼈달까요? 혹자는 우리 한국인들이 보리차를 워낙 좋아해서 비슷한 느낌의 아이스커피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때는 어느 집 냉장고에나 한 병씩 있던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반가운 옛날 맛이 된 건지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2: 숨 실력자
1: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2: 쏴 쏴 숨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숨 실력자 숨 쏴 여기는 숨 실사 이버대
2: 숨 쏴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0: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0: 자연 한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4: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플라워의 엔들리스, 욜로님이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였습니다. 여기서 들었던 노래 중에서 몇 곡을 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노래가 참 많더라고요. 윙스님, 그러셨구나. 그 참 열심히 듣고 한때 좋아했던 노래인데 왜 이걸 까맣게 잊고 지냈을까 하는 노래들이 있죠. 오늘도 몇 곡 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음료, 보리차 얘기도 하고 즐겨 마시는 음료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리의 하늘님, 저는 운동 후 편의점 빅사이즈 얼음컵에 핑크 자몽에이드 한잔하며 걸어왔습니다. 상큼하네요. 여름 내내 보리차 끓여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또 가끔은 보리 한 줌 넣고 옥수수차랑 함께 끓여 먹기도 하고요. 정수기 맹물보다 훨씬 구수하고 좋더만요. 9383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도 올여름에 보리차 생각이 좀 많이 나서 끓여 먹는 건 좀 귀찮고 요즘에 오르조라고 이렇게 가루도 편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조금씩 타먹고 그랬는데 맹물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 우려서 마시면 좋죠. 보리차를 유리 음료수 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마시면 진짜 시원했는데 예전 생각난다고 빵빵한 호랭이님 보내주셨고요. 폴라리스님, 옥수수 수염차가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죠. 옥수수 수염차도 매력 있습니다. 시원하게 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만큼 다시 날이 조금 기온이 올라서 더워졌죠. 오늘 하루 애쓰셨고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민병훈님, 오늘 첫 직장에서 만난 친구에게서 생각나서 연락한다는 내용과 야근하고 들어가는 길에 꿈은 들을 거니까 이따 보자라고 반가운 소통을 했습니다. 제가 너에게 딱 맞는 노래 신청할게 라고 답을 보냈어요. 두 아이의 아빠인 제 친구 이규업에게 보내는 노래입니다. 이승환의 가족.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 예전 과학 시간에 태양계 행성 순서를 첫 글자로 외웠던 말이다. 당시만 해도 명왕성은 엄연히 아홉 번째 행성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2006년 8월 24일 국제천문학연합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총회에서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다시 재분류했다. 태양 주위를 돌고 둥근 모양을 갖췄지만 자신의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들을 밀어내지는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쉽게 말해 행성의 정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바로 이때부터 명왕성은 많은 천문학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일부 학자들은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기를 들었고, 지금도 명왕성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는 중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명왕성이 작아지거나 우주에서 사라진 건 아니다. 부르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 명왕성은 여전히 자신의 궤도를 묵묵히 돌고 있으니 말이다. 살다 보면 명왕성처럼 역할이 달라지거나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의 가치까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곤 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본연의 빛이 사라지는 건 아닐 것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명왕성이 행성이라는 이름을 잃고도 여전히 명왕성인 것처럼 이름이나 자리가 나의 전부는 아니라고, 오늘도 각자의 궤도에서 묵묵하게 하루를 살아낸 모두를 응원한다.

꿈꿈의 음악이 나를 위로해 주네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토닥토닥, 이렇게 7522번으로 보내셨고요. 이시호님도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꿈꿈님에게 한 조각의 행운과 또 행복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세 곡이었습니다. 페퍼톤스, 공원여행, 데베, 슈퍼스타.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딕펑스였습니다. 비바 청춘.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래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0: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 고란조님 7184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나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AS를 예약해뒀는데 오늘 혹시나 하고 전원을 켜보니 잘 돌아가네요. 다시 더워져서 힘들었는데 다행입니다. 돈 벌었어요. 3025번으로 보내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기계다 보니까 이유 없이 고장날 때도 있고 이유를 모르는 채 그냥 다시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고쳐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행이네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유리상자의 순애보 토토로밈님이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린 두 곡 김범수의 하루, 양파의 아디오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름 휴가예요. 북적이는 것보다는 계절이 지나간 철 지난 한적함을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꿈은 편하게 즐겨보려고요. 694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일주일간의 여름 휴가. 오늘 첫날이라 아주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긴 기다림 끝에 정말 느긋한 휴식 시간을 보내게 되시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찍 갔다 오는 것보다는 남들 다 갔다 오고 좀 느긋하게 느지막히 즐기는 휴가가 더 좋긴 하더라고요. 어디 뭐 좋은 데 다녀오실 건가요? 네, 어디를 가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네, 행복한 휴식 시간이길 바랍니다. 누리모님, 이거였어요. 불 끄고 눈 감고 꿈음 듣는 거. 이 시간이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소홀했습니다. 다시금 루틴을 탄탄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월요일이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루틴이라면 정말 환영입니다. 불 끄고 눈 감고 꿈음 듣기. 네, 오늘부터 1일 앞으로 자주 봬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하늘바다님. 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다가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유 김창완의 너의 의미. 그리고 별빛지은님도 같은 노래 청해주셨네요.

8887번으로 정해주셨던 H 이전니 현승민 씨의 음성이었죠. 그리고 이어드린 곡은 선화님이 정해주셨던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아, 4348번으로 요즘 자주 부쩍 자주 듣는 노래인데 H의 노래 이렇게 꿈음에서도 들려주시니 또 한 번 제 취향을 저격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월요일은 주부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주말 내내 가족들 먹이고 치우고 꿈음 들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 보아요 하셨어요. 꿈음 속으로님. 집이 직장인 거죠. 사실 뭐 딱히 정해진 퇴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면 계속해야 하고 일도 오늘 하루 정말 애쓰셨습니다. 낯선 곳,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9647님. 주변 풍경은 좋은데 아직은 뭔가 허전함이 있네요. 낯익은 이웃, 잘 다니던 풍경이 아니라 그런가. 내일은 오랜만에 살았던 동네에 갑니다. 반가운 이웃 엄마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텃밭에서 상추, 깻잎, 가지, 고추를 골고루 땄습니다. 설레네요. 다 나눠서 이렇게 좀 전해 주시려고 그러시나 봅니다. 네, 즐거운 만남 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712번으로는 저 고3인데 제발 한 번만 이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 들려드려야죠. 수능이 이제 100일 지났다고 들었는데

아,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 부담스러우니까. 오늘도 공부하느라 애쓰셨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걸어온 만큼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 드릴게요. 윤미래의 노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세 곡이었습니다. 윤미래의 선물, 앤 아프고 아픈 이름.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김조한의 음성이었네요. 그때로 돌아가는 게.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예, 오늘 마지막 곡 꿈속으로 님이 청해 주셨어요. 제휘 Dear Moon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지자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1919조 필리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작!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버스나 택시,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을 하나도 탈 수 없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영화 걷기왕의 주인공 만복이는 선천성 멀미증후군으로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여고생이에요. 왕복 4시간 거리의 학교를 매일매일 걸어다니다 보니 수업시간엔 졸기에 쓰였지만 끝까지 걷는 데는 도가 텄던 만복이. 걷는 게 당연했던 만복이의 세상에 어느 날 선생님의 한마디가 날아듭니다. 너 경보 한번 해볼래? 뚝심 있는 걸음이 모여 재능으로 꽃피는 순간들이 있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는 경보의 세계처럼 알맞은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도 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 아닐까요? 숨가쁜 전력 질주만큼이나 뚝심 있는 완주를 응원하고 싶은 날.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그 오프닝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걷기 왕 중에서 심은경의 엔딩송이었습니다. 아, 심은경님 목소리만 주는 마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시작글에 이어서 읽어서 그런지, 들어서 그런지 더 마음이 아침밥 먹은 것처럼 든든해지네요. 가고 싶은 곳이 어디라도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네. 너무 힘이 되네요. 월요일 아침부터. 또 이거 준호 OST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제가 준호 OST 엄청 좋아하는데 영화도 좋아하고. 네. 심은경님은 성장 영화에도 참 어울리고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아, 그나저나 엘렌 페이지는 준호 주인공이요. 요번에 오디세이에서는 그 남자로 변하셔서 바뀌셔서 남자로 출연하셨는데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가끔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요즘 러닝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러닝 초보를 위한 가이드 같은 것도 보이고, 특히 처음 시작하는 초보 러너들한테는 빨리 뛰는 것보다 완주의 기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들 해주시던데 어떠세요? 네, 처음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포기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러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꾸준히 한 번, 두번 하다 보면, 정말 너무 뻔한 말 같지만, 한 번, 두번 하다 보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에는 엊그저께 뛰었던 키로수가 아무렇지 않아지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저는 그게 첫 쾌감, 첫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살 때도 러닝을 했던 그 기억이 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도 힘들지 모르겠지만, 다섯 번 정도 지나면 안 힘들 수도 있어. 라는 생각? 네. 짱바님, 그나저나 우리 지영 작가님 작별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쉬워요. 그랬죠?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작가님 새로 오셨나요? 다른 작가님? 물음표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마침 사연 잘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짱바님.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간 최영을 위해 애써주셨던 우리 최지영 작가님, 어제까지 너무 고생해주셨고요. 오늘부터는 최영음에 윤나영 작가님이 새로 오셨어요. 뭔가 동글동글 반짝반짝,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름에서 주는 윤나영. 윤이나영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가? 지금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네. 또 좋은 이야기, 또 여러분과의 소통, 또 따뜻함, 힘. 윤나영 작가님만이 가지고 계신 또 매력. 우리 함께 시너지를 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에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귀여움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 아닐까 싶은 곡이었죠.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하타리 중에서 들으셨어요. 아기 코끼리들이 물 웅덩이로 걸어가는 장면에서 흘렀어요.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네, 맞아요. 아프리카 평원을 무대로 한 모험극. 또 앞서 드린 곡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는 분들도 토토로는 아시죠?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시죠? 복실복실한 이게 뭐 긴 복실이도 아니야. 이렇게 복슬복슬한 회색빛 털에 커다란 몸집.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느긋한 움직임이 귀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거기 토토로에 나오는 메이처럼 아다다 해서 풍 하고 안기고 싶은 그런 포근한 캐릭터예요. 이웃집 토토로, 주인공 자매가 아빠를 따라서 오래된 시골집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시작되는 얘기인데요.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숲의 정령, 토토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죠. 네, 글쎄요. 토토로가 숲의 정령이었는지 까먹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 않아요? 그냥? 어때요? 그쵸? 그냥 왠지 그 네코버스, 고양이 버스를 타고 가던 그 자매의 모습이랑 그 토토로의 모습, 그렇게만 기억이 나요. 네, 내용이 어떻게 끝났었지? 기억나시나요? 여튼 지브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악가. 히사이시조의 멜로디가 더해지니까 어린 날의 설렘이랑 그리움이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 사연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보님. 새로 오신 작가님 환영해요 하면서 윤나영 작가님 환영해 주셨네요. 전 오래 살던 집에서 이사를 했어요. 25년 전 결혼할 때 사용하던 오디오 기기를 연결했어요. 거실이 음악 가득입니다.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다. 이 느낌을 너무 알 것 같아요. 오래오래 전에 사용하던 안 쓰던 오디오 기기를 어떤 새로운 커다란 아직 내 온기가 묻지 않은 공간에서 탁 연결해서 음악이 탁 터질 때 그 느낌. 어떤 느낌을 말하려는지 아시죠,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은. 그때 마침 토토로 음악이랑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가 딱 흘렀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렇듯 행복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사님도 여름 도로를 드라이브하면서 함께 할게요 하셨습니다. 또 오프닝 들으시면서 단점이 장점이 되는 순간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오늘도님. 네, 무언가 이렇게 맑은 힘이 더해지는 것 같네요. 2121님도 오프닝 덕에 힘을 내게 되네요. 아당 들으며 시작한 러닝을 너무 더워 1km를 남겨두고 그만 뛸까 하다가

만보기 얘기 덕분에 예, 10kg 완주합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작가님 환영해요.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이번엔 영화 마스크 중에서 주인공 짐 캐리가 직접 부른 큐반피트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영화 리플리에서도 한 곡 더 이어갈게요. 맷 데이먼과 주드로 그리고 피오렐로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재즈클럽에서 신나게 부르던 노래예요. 투 부오파 라메리카노. 우리말로 하면 너는 미국인 척 하고 싶어하지 입니다.

0: see ya!
1: Bello, bello. Sa,

valla.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큐님, 몸이 가만히 있지 않네요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궁금한데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실지 좀 남겨주시겠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네. 오늘도님, 또 오늘 두 번이나 사연 소개되시는데 소개하고 싶었어요. 신랑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마스크라고 했던 장면도 생각나네요. 아, 정말요? 카메론 디아즈도 너무 예쁘다고 했던 하셨고, 이지아님도 짐 캐리답게 노래도 장난스러우면서 신나네요. 메탄동 호랭이님은 칙칙이붐 칙칙이붐 마스크 하셨고, 모델님은 최고의 DJ 강, 강하면서도 부러질 듯 히히히 낙낙합니다. 뭔가 느낌이 되게 산뜻하고 다들 기분이 좋아지시는, 이게 또 음악이 주는 힘 아닌가 싶어요. 토끼님은 찬물 냉수 목욕하고 나왔는데 그냥 얼마나 더워서 그런지 땀이 줄줄 나는데 에어컨 전원 켜고 선풍기 전원 켜서 그런지 두 개 다 켜셨어요? 시원하고 좋네요. 진짜 목욕할 땐 선풍기 켜고 목욕하는데 그래도 습해서 그런지, 아, 많이 습하시군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엄청 개운하시겠네요. 네. 아,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뽀송한 시간 보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입욕도 하고, 입욕을 했더니 그 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소소소소소소 이렇게 작은 근육들이 싹 풀리는 느낌이 딱 들면서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 기분 탓에 이렇게 산뜻한 건가 했는데 다 비슷비슷하네요. 마스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마스크, 네, 초록색 얼굴에 눈부신 건치 미소를 뽐내던 마스크. 평범한 은행원이었던 스탠리가 그 마스크를 쓰면 갑자기 쿨가이로 돌변해서 그간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현실에선 어렵지만 되고 싶은 내 모습.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쭈구미를 실현하는 통쾌함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거 딱 끼면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아주 유쾌 통쾌하게 싹 해내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채팅창에서도 마음껏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래방 기계 켜지면 막 나도 신나게 막 진짜 막 반짝반짝 뛰면서 춤 못 추더라도 막 놀고 막 그러고 싶어요. 네. 힙이고 막 이런 장난도 치고 그런 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궁금하네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영화 비광 예매권 보내드려요. 궁금하던데, 그 류승룡 하지원 배우, 그죠? 야구선수와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톱스타 부부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 연대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사진의 얼굴 예매권 드려요. 사진으로 한반도 현대사를 기록한 포토저널리즘의 거장 구아바라 시데이의 삶과 사진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매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각 말머리 비광 혹은 또는 사진의 얼굴 적으시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슈퍼샷님이 새로 오신 윤나영 작가

작가님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음악이 궁금해요 하셔가지고 확인해 왔거든요. 재빠르게. 그랬더니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의 동화 같은 영화죠. 이 영화 호이신 분들 많으시죠. 다름을 지닌 사람들의 뭉클한 사랑 이야기였는데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중에서 You Will Never Know 르네 플레밍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어떠셨어요? 네, 또 이렇게 몽환적이면서 또 이렇게 맑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 르네 플레밍, You Will Never Know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드라마 루머의 루머의 루머 중에서 로드 휴론, The Night We Met이었습니다. 또박이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 영화는 조금 기괴하거나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는 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초록색 우수님, 영화 안 봤는데 음악이 멜랑콜리하네요. 사랑 얘기라서 봐야겠네요. 네. 뭔가 초록색 우수님. 성함이 이래서 그런지 영화의 약간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초록색 물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몽환 듯한 그런 느낌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분이 리플리에서 맷데이먼이 책을 읽는 장면인데 그 책이 오디세이아 아레네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찾아봤더니 30년 전에 그 맷데이먼이

촬영장, 리플리 촬영장에서 읽던 책이 정말 오디세이아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죠? 또 오디세이아가 지금 또 엄청 잘 되고 있죠? 오디세이. 오디세이아가 아니라 오디세이. 네. 논란의 오디세이가 600만에 근접한 걸 보니 올해 왕산함에 이어 1000만 영화가 탄생할지 기대되네요. 작년 추석엔 9교 안에 만약에 우리 보고 참 좋았는데 올 추석은 또 어떤 영화가 만족스러울지요. 네. 인턴, 타짜, 암사자들, 벨제부브의 노래 등이 있네요. 소개까지 6369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디세이는 600만에 근접한 것을 넘어서 지금은 710만 명이네요. 스파이더맨도 700만을 넘어서 800만을 향해 가고 있고 올해는 정말 1000만 영화 탄생 기대되네요. 아, 작년에 벌써 그랬나요? 만약에 우리 보고서 우리? 만약에 우리 여러분 보시고 뭐 하셨어요? 그날 기억나세요? 영화는 또 그날과 같이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떤 날 보셨는지 보고 뭐 하셨는지도 별게 다 궁금합니다. 그쵸? 네. 피톤치드 정원님, 저는 친정오빠 차 탔다가 나온 음악이 딱 제 취향이라 S본부 듣다가 옮겼어요 하셨네요. 완전 이거 타이밍이네요. 이거 운명인데요, 운명? 제이님, 직장인인데 좀 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역시 좋은 노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캔디님. 우리 집 남의 편도 60번째 생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만 보며 달려갑시다. 나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부러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네, 끈적끈적 더운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그러다 싹 씻고 시원한 날도 있듯이 그렇게 다채로움 느끼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중에서 엘리 굴딩 Love Me Like You Do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농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가문화전문지 쿨토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또 끝나네요. 가야겠네.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싱글인 서울 중에서 김현철 오랜만에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도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음악 FM을 들으셨습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할 바위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 생생히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어두컴컴한 곳을 밝혀 주소서. 그 빛을 따라가 주님 계신 거룩한 곳에 다다르게 하소서. 비천에 처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풍부에 처할 때 이웃을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402장 찬송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권성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피난처 있으니 한국 솔로이스트 코랄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두를 때 주님께 부르짖은 한 사람. 시편 속의 시인처럼 우리도 그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이현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세월이 흘러가는데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여수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위드 지저스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평안과 은혜가 넘친 하루 되세요. 인사 건네주셔서 고맙습니다. 엄현섭님께서는 처음 글을 올려주셨네요. 행복한 날만 되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리지아님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연꽃님, 안전하게 새벽일 하시는 분들 오늘도 무탈하게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천군천사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영은님, 샬롬 모든 것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라신님께서는 일부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람 워십의 찬양, 부제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보내드리고요. 4667번께서 이준석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신예숙님께서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 들으소서.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캠.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김명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수연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근진의 음성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25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다시 접붙이시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지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꺾인 가지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된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분이십니다. 다시 접붙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희망적인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임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흩어진 언어들이 하나 되어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고 서로 다른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모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찢긴 역사를 하나로 이으시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또한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세우려는 구속의 계획을 언젠가는 실행하실 것입니다. 서로 어긋난 가지로 살아온 이 민족을 온전히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꺾인 가지와 같던 사람들이었지만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꺾여 있는 자들을 기다리고 품을 차립니다. 중보의 사랑이 이 민족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유선식의 찬양이었고요. 무한하신 주 성령 188장 찬송을 CBS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수아의 찬양 함께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프레드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처음 문자 반갑습니다. 역시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정샘사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세요. 탑건님께서도 역시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처음 글 올려주신 수연맘님 어제 이렇게 적으셨어요. 오늘이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딸이 오늘 출산합니다. 축복 가운데 순산하기를 기도하셨는데요. 지금은 이미 아가를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죠? 수연맘님, 그리고 우리 따님 또 아가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께 함께 기도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816번 발을 심하게 다쳤는데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답니다. 다행입니다. 얼른 나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도 적으셨어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지 3주차 되신다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참으로 기쁘다고 적으셨네요. 이렇게 기쁘다고 표현해 주셔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시원한 설레임님께서는 찬송가를 들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네요. 힘들게 하루하루 견디듯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그런 축복된 마음 가지고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게 찬양의 힘인 거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 이 시간이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순간순간 자꾸 떠올리시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옥상 딸기님, 오늘도 눈 뜨고 맞는 현실이 불안하지만 찬양 들으며 마음 다져봅니다. 보내주셨고요. 재웅 씨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꿈이룸님, 샬롬 출근하며 들어요. 들으며 은혜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선댕이님께서는 찬송을 듣는 시간 너무 경건하네요. 참 좋습니다. 감사드려요 하고 보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황유리님께서 신청곡 적어주셨습니다. 옹기장이의 내 마음 다해 보내드리고요. 마라나타님 오랜만에 신청곡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예수전도단의 부흥 2000 이어서 함께하죠.

해부하여 작은 가시까지 기술할 정도로 세심하게 살폈다. 실제로 자산어보에는 영남산 청어는 척추뼈가 74마디, 호남산 청어는 53마디라는 내용이 나온다. 안타깝게도 조선 최초의 생물학 연구자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책으로 엮지 못하고 흑산도에서 삶을 마감했다. 형의 부음을 듣고 정약용이 찾아가 보니 원고는 한 장씩 뜯겨 어느 어부의 집에 벽지로 붙어 있었다. 일부는 사라졌지만 정약용이 제자 이청을 시켜서 필사했기에 지금의 자산어보가 남은 까닭이다.

이상헌의 곤충 인문학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우는 형님의 흔적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생생히 들려오는 형님의 목소리를 붙잡듯 한자 한자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아롱별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 서울 코랄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송수영의 음성으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최혜선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대한민국 사랑,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는 자를 외면하지 마소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올리비아 민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서울

0: 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유리정우님께서 청하신 내 믿음의 고백 되리라,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Be our guest, put our service to the test.
1: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여기는 CBS입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꿈꾸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상은 우리를 꿈꾸게 할 뿐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어야 한다. 내일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윌키오의 마음의 길을 통하여 중 일부입니다.
7: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8: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9: 별이 다섯 개
1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여섯 시를 알려드립니다.

냉동실에 얼음칸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건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얼음을 꺼낸 누군가가 빈 얼음틀에 다시 물을 채워 넣었기 때문이죠.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다음에 얼음을 꺼낼 사람을 위해서 작은 수고를 보태 놓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미리 다녀간 수고로움이 우리의 하루를 편안하게 해줘요. 오늘도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한결 더 시원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실력 발휘 쏴.
1: 수 실력자.
0: 내 실력이 수 실전으로 쏴.
1: 쏴 쏴 숭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숭 실력자 숭 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숭 쏴.

있대요. 이상낙님, 여기는 부천인데 소나기가 퍼부어요.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람꽃님, 아침부터 으르렁하더니 예, 문제 알 것 같아요. 날씨가 하늘이 으르렁 으르렁 하는 거. 지금 이제 시원하게 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이제 어두워서 창밖의 상황이 지금 제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왜 아이들도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겪듯이 이제 계절도 한 계절에서 이제 다음 계절로 넘어가면서 계절의 성장통을 앓는 게 아닐까. 그래서 더위도 갈 듯 말 듯 하면서 아직 머무르고 있고 비도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날씨가 요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여러분 집에서 나서실 때 우산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철부지 오리님, 일산도 비 많이 내립니다. 모든 분들 평안한 하루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셨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너도 나도 햇볕을 향해 뻗어가지만 있기는 그늘이 좋습니다. 무성한 그늘 속에서 있기는 하루하루 예뻐집니다. 그늘은 그늘대로 자기 품을 파고드는 이끼가 귀엽기만 합니다. 이끼를 살리는 그늘, 그늘도 해냈습니다. 시인 신술래의 책 만물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역할이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에도 길이 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길이 있고 사람도 태어난 이유와 길이 있습니다. 양지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도 이유가 있습니다. 달빛으로 커피를 데울 순 없지만 서정을 불태울 순 있죠. 쥐를 잡는 데는 호랑이보다 고양이가 낫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너는 왜 어흥하지 못하고 야옹하니? 라고 고양이를 업신여긴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 위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장막이 완성된 걸 기뻐하신 겁니다. 그늘도 이끼를 길러냈습니다. 잘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설계의 이유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이끼와 그늘.

서울에서 듣다가 여수에서 들으니 해외여행 가서 들으시는 분들의 감동에 공감이 갑니다. 어젯밤 여수 해상 케이블카 타고 힐링 버스킹 가수의 마지막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색소폰 연주의 감동. 오늘 새벽까지도 감사합니다. 예, 새벽을 찬양으로님 여행 가셨네요. 이 곡을 여행지에서 어제 버스킹 연주곡으로 들으셨다고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화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여행지기님은 여행사 직원이신데 이런 부서에 계시는군요. 이제 사람들이 여행 다녀온 후에 느낀 그 불만을 접수하는 팀에 계신데요. 사람들의 불편, 민원 접수를 받고 해결하는 CS팀인데요. 오늘 날씨처럼 우중충하면 민원 코리더 넘칠 것 같은 느낌. 민원이 넘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해결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일도 날씨에 영향을 받는군요. 아유, 참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 없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힘들 수 있는데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 상대방의 불편을 이제 계속 들어드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뾰족한 해결책이 있다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들어드릴 수도 없는 경우에는 서로가 참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떤 콜센터 직원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고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여행지기님, 오늘도 잘 헤쳐나가 시기를 응원드립니다.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인천 제물포구에도 비가 쏟아집니다. 어제 더위를 식혀주듯 내리고 있어요. 찌롱님, 드보라 6일님,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시원해요. 어제는 비를 기다려도 안 내리더니 기분이 업돼서 좋아요. 복스님은 남양주도 새벽 5시부터 비가 내립니다. 파련리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남양주 파련리에 계시는군요. 복스님. 오이 기쁨님, 새벽 예배 다녀오는 길에 비가 천둥 소리까지 들리고 아직 기도 중에 있는 남편에게 우산을 갖다 놓고 와서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우산 갖다 놓은 걸 잘 봤다면서 당신은 참 좋은 아내야. 이 한마디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아침입니다. 말 한마디가 이토록 소중하고 값지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이 아침이 참으로 고맙네요. 우산 없는 남편에게 우산을 갖다 놔준 아내,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고맙다는 말로 표현해 주신 우리 남편분도 참 좋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날에는 여러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인 거 아시죠? 천천히 조심조심 잘 다니십시오. 아바 안단테 안단테 들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습니다.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0: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보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기 위해 돈을 내고 귀신의 집 앞에 줄을 서고 일부러 심장이 쿵쾅거리는 놀이기구를 찾아가는 거 왜 그럴까요? 위험한 상황은 피하는 게 본능인데 우린 왜 일부러 두려움을 경험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공포를 즐기는 이유는 단순히 자극을 좋아해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서운 순간을 잘 견디고 나면 나도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느끼기 때문이래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만 하고 망설였던 일들, 오늘은 너무 겁내지 말고 마주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런 경험 속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내 안의 용기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제니퍼 로페스의 Brave. 8358님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로 시작하네요 하면서 좋아해 주셨어요. 평소에 좀 두려워서 망설이던 일, 우리 하나씩은 다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용기는 그냥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막상 시작하면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완벽하게 용감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한번 부딪혀보자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0: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오는 아침 수서역으로 데려다 주시는 송파 02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두드림 0500님. 아침 출근길에 비가 오면 아무래도 좀 번거로운데 조심히 안전히 잘 다녀오세요. 2904님 신청곡이었어요. 제이슨 무라즈의 Living in the Moment. 그 전에 아델의 When We Were Young은 0707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 곳이 꽤 많아요. 1300님 어디신가요? 주디 언제 이렇게 소나기가 내렸죠? 베란다에 물이 넘쳐서 용기 내서 치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용기 필요하죠. 아, 저걸 내가 어떻게 그냥 놔두면 누가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엄청 망설이셨을 텐데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비가 많이 왔나 봐요. 0702님 계신 수원은 가랑비가 내리고 있다고.

0: 0702님, 패러글라이딩과 번지점프 했을 때 그 짜릿함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주디도 익스트림 좋아하나요? 저요? 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해볼 생각도 안 한 거면 안 좋아하는 걸까요? 그 용인에 나무로 된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그 정도는 탈 수 있어요. 그 무서운 거. 그 한번 타다가 머리가 뒤로 90도로 팍 꺾여가지고 한 한의원 한 달 다닌 적은 있습니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주실 수 있고요.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조금 용기 내보고 싶은 일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름 지나도 가을도 뭐 더운 가을이 이어질 거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여름 옷 정리 조금 천천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올여름에 이어서 다가오는 가을도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더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철 평균 기온을 보니까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더 높을 확률이 9월, 10월에 80%, 11월에는 90%로 예측이 됐는데요. 네.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이 9월까지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또 가을철 해수면 온도도 계속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특히 열대야의 경우는 과거 10년 전보다 최근 들어 10일에서 20일가량 더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여름 지나면 그래도 좀 시원해지겠지 하면서 많이들 네. 가을 기다리실 텐데 네. 가을도 더운 가을이라니 진짜 여름 옷 정리 여유 있게 미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오늘도 계속되는 폭염과 소나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어서 출근길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 확대 강화 발효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양산과 포항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고 광주,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 33도의 분포로 한여름처럼 무덥겠습니다. 특히 당분간은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되다가 주 후반 들어서 기온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25.3도, 부산 28.1도, 광주 26도, 대구 26.6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아론님, 마돈나와 신디 로퍼 처음 팝송을 좋아하기 시작하던 해에 가장 핫한 신인 라이벌이었거든요. 와, 이렇게 들으니까 옛 추억이 솟아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아론님 기분 좋으시라고 두곡 엮었잖아요.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na Have Fun, 그 전에 마돈나의 Like a Virgin은 6090님 신청곡이었어요. 일어나기 싫을 만큼 몸이 찌뿌둥하더니 비가 오네요. 몸이 일기예보예요. 그래도 힘차게 출근하렵니다. 신나게 듣고 싶다고 청해주셔서 두곡 전해드렸습니다. 비 오는 곳이 많아요. 박프로님 방배동인데요. 6시 50분에 아주 그냥 비가 막 퍼부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이지만 신발은 완전 다 젖었네요. 진짜 많이 왔나 보네요. 3따라지님 용인시 고기동 지나는데 폭우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아, 운전하시는 분들도 속도 높이지 마시고 안전히, 안전히 출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걸음님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진행자가 바뀌었네요. 용신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용신님은 저녁 6시로 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스튜디오는 똑같거든요. 이 자리에서 저녁 6시에 방송하고 계십니다. 저녁 스케치.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제가 지금 두 달째, 두달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용신님 어디 갔어요? 라는 사연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두 달째. 언제까지 올까? 한 1년 만에 오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내년 6월 15일에 저희 막 1주년 방송할 때, 근데 용신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시는 분 있을까요? 그럼 그분께 커피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소중하잖아요. 1년 만에 오신 거니까.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 카커, 제니퍼 원스. Up where we belong. 한걸음님 신청곡이고요. 네, 신청곡이에요.

어떤 노래는 내 마음의 거울 같아요. 설명하기 어려웠던 감정이 더 선명해지기도 하죠. 오늘을 위한 특별한 선곡,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오늘은 8월 25일, 많은 분들이 기다린 날, 월급날이죠. 하지만 또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토록 기다렸건만 카드값에 각종 공과금, 생활비까지 다 빠져나가면 월급이 들어오기는 했었나 싶을 정도로 남는 게 없죠. 그런 직장인의 현실을 재치있게 담아낸 노래라 가사가 더 와닿는데요. 오늘만큼은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같이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스텔라 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었고요. 주디스의 코디송 중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5611님 신청하신 곡이 당첨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전해드렸습니다. @5611님 월급날만 기다리는 모든 이의 마음을 치솟는 물가가 들었다 놨다 하네요. 씁쓸한 요즘이지만 모두들 파이팅! 이렇게 해서 8월 25일 월급날 주디와 음악 코디 완성했습니다. @5611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진짜 기발하고 참신하고 재밌는 곡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0702님 최고였던 것 같아요. 펀의 We are young 어때요? 우리 모두 통장 잔고 0이잖아요. We are young. 통장 잔고가 0이세요? 저는 마이너스예요. 정말 부럽네요. 0702님, 저 커피 좀 주세요. 마이너스니까. 제가 드려야 돼요? 드립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8: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9: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1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장군님 신청하신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테일 블루 아이스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장 씨가 머물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현대차 노사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 끝에 오늘 새벽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지급을 포함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하겠다며 이란을 경제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가 급락하고 금융주는 상승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연 7%에서 최고 12%까지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이 은행으로 다시 이동하는 역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위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로의 수입 여부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한미 합작 걸그룹 캐치아이의 세 번째 미니앨범 와일드가 미국 빌보드 200에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와 부산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0: 1533님, 와,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신청한 노래인데 방금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셨어요. 1533님 신청곡이었거든요.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8월 25일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리안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들으셨습니다. 구름맛 사탕님도 와 저 이거 영화보다 이 노래를 더 좋아했어서 너무 반가워서 일하다가 댓글 남깁니다 하셨어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OST이기도 했던 곡이었죠. 많은 분들이 뉴스콕 들으시고 와 배추 너무 걱정된다고 보내주셨는데 중국산 배추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갔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뭐 그냥 배추야 국내산 많이들 사서 드시지만 중국산 김치가 많거든요. 중국산 배추김치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자, 배추는 정답이 아닙니다.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최근 은행들이 새로운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고 카드 사용이나 급여 이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이런 기간 동안 돈을 넣어두는 이 상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보험, 2번 적금. 정답과 함께 이것을 넣는 이유, 이것이 만기가 되면 하고 싶은 건 뭔지 사연도 보내주세요.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숨 실력자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쏴 쏴 숨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 실력자 숨 쏴 여기는 숨 실사 이버대 숨 쏴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0: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으쌰으쌰 청년 지원으로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강승윤 본능적으로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본능적으로의 적, 금요일에 만나요의 금. 오늘의 정답은 적금이었습니다. 은행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고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 최근에 연 7에서 12%, 최고 12%까지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금. 9377님, 요즘 주변 친구들이 모두 주식 얘기를 하는데 전 겁이 많아서 주식은 손도 못 대고 착실히 적금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년 적금 등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들도 많아서 아주 만족스럽게 적금하고 있어요. 다들 안전 저축하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최강권철님, 전 적금이 여러 갠데요. 하나는 저축용, 하나는 취미용,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용 적금도 있습니다. 누구 좋아하세요? 모으고 쓰면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와, 이렇게 목적대로 적금을 여러 개 두시는구나. 0053님, 적금 타는 2년 반 후에 우리 딸이 대학 가거든요. 그때 남프랑스 여행 같이 가고 싶어요. 지금은 아이 등교길에 함께 듣고 있지만 그때는 여행길에서 함께 듣고 싶어요. 6621님, 적은 것 같아도 쏠쏠한 모으는 재미. 이번에 타면 딸 태블릿 바꿔주려고 합니다. 2938님, 매달 10만 원씩 1년 목돈 모아서 통장에 입금자명으로 아이야 사랑해 편지 써서 통장 편지를 만들고 있어요. 벌써 6년이 됐고요. 나중에 통장 편지로 선물할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예쁘고 알뜰하게 착실하게 적금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19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2부 듣고 계세요. 1755님 신청하셨어요. You too with or without you.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로제 브루노 말스의 아파트, 그 전에 BTS의 버터, 버터, 5923님 신청곡이었고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BTS 공연일을 BTS 데이로 지정했대요. 27일부터 28일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BTS 데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미 보고 있나? 그 전에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들으셨어요. 유2의 노래 신청하신 1755님, 어제 바지락과 자작나무의 예로 내가 말하는 소리가 이름이 되고 인생이 되는 지혜를 그대 아침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우리 반 아이들 등교하면 하루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매 순간의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요. 오늘 저의 이름은 긍정이와 다정이. 새 학기 새 시작을 긍정적으로 다정하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와, 어제 저희가 이 얘기 나눴거든요. 바지락과 자작나무. 우리가 내는 소리가 이름이 되고 인생이 된다. 이거 바로 또 적용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긍정이와 다정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1755님이라고 했는데 바꿀게요. 긍정이와 다정이님의 신청곡 U2의 With or Without You 전해드렸어요. 0660님, 살면서 두려움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도전하면서 살아갑니다. 47에 시작해서 48에도 기적같은 합격을 바라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거든요. 합격하면 소식 전할게요. 운전하면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적금 얘기도 했지만 적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높은 이자 물론 좋죠. 그렇지만 적금의 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달 꾸준히 돈을 모아가는 그 즐거움, 그게 적금의 힘이거든요. 도전도 물론 결과가 너무 중요한데 꾸준히 계속해서 도전을 모아가듯이 이렇게 도전을 이어가는 거. 거기에 또 힘이 있지 않을까요? 0660님의 아쉬움이 가득할지언정 계속되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도 계속 도전하실 거니까 알려주세요. 크리스토퍼 크로스 Best That You Can Do.

길버트 오설리반의 Alone Again 5565님 신청곡이었어요. 시린님 헬스장에서 듣는데요. 오늘따라 참 좋네요. 음악도 날씨도. 오늘 대한민국의 하늘은 두 얼굴이거든요. 해가 쨍한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잔뜩 흐려서 비가 오고 있는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시리님은 어떤 하늘을 좋아하실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입니다. 2710님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한 달 전 영업을 바꿔서 차량을 7인승 하이브리드로 바꿨는데 라디오를 켜면 주디의 활짝 웃는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CBS는 내 삶의 동반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새 차 타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 관련 정보와 사진이 차량에 같이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저랑 아침에 만나시는구나 사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사진이지만 차가 참 좋네요. 새 차 얼마나 좋으세요. 새 차 냄새도 막 풀풀 풍기고 기분 좋게 운전하면서 다니실 것 같아요. 2710님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집순이님 동탄에 비가 엄청 쏟아진다고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Rain and Tears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오늘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의약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의약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악뮤의 200%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5: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